아이들이 이따금씩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사람은 왜 죽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어?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냥 그런 거야. 그만 알게 돼.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경우 많지 않나요? 어른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오히려 당황하곤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뭐가 진짜 소중한지.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런 큰 질문을 접어두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나올지, 다음 회의 준비했는지 이런 작은 질문들만 붙잡고 살게 됩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큰 질문 하나 마음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번 주도 이렇게 열심히 살까? 네, 그 답을 당장 찾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을 깊게 만들 테니까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 수입니다.

네, 이시연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저 찬양 띄워드리면서 8월 10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큰 질문을 앞에 두는 사람은 작은 것에 매몰되지 않는 법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큰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또 단기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점검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보면서 뿜뿜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죠. 방송 참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어서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원 지역의 그 휴가가 끝이 난 것 같아요. 오늘 뭐 출근길 차량들 보니까 휴가가 끝이 났구나, 휴가 기간이 끝이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난주까지 휴가 한 2주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또 여름휴가를 다녀오셨을 텐데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복귀하셨다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힘내시기 바라겠고, 또 일할 수 있음이 또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또 감사함으로 또 이 시기 빨리빨리 적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그리고 오늘은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선하다까지, 기분 자체는 약간 굉장히 선선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햇빛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살랑이는 약간 바람 때문에 그런가? 약간 좀 선선하던 그런 기분까지 들 정도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화 씨도, 열어둔 창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이 묻어 있네요. 야, 시인이다. 예, 경화 씨.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오늘은 조금, 시원하네요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방심하지 말아요. 예. 이러다 또 훅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런 그 짧은, 예, 선선함도 우리에게는 다 기분 좋은 또 감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뿜뿜 라디오 월요일 아침 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 받아가지고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미션을 했죠.

출석 체크 미션을 했습니다. 출석 체크 미션을 했는데 180명을 목표로 함께 달려갔는데 아 이거 휴가 기간이라서 이거 뭐 되겠나 싶었는데 아 이게 웬일이에요. 예,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80개의 출석 체크 문자가 모이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아, 이번 주는 200이에요. 아, 이번 주 200 아, 가뿐하게 찍고 주 말쯤에 이제 250까지 치고 올라가야지. 그치? 250까지. 서머 스페셜. 얼마 안 남았는데, 뜨겁게 뜨겁게 함께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오늘, 예,도 가볍게, 예,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200, 예, 한번,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가늠해보는 아, 그런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미션 200을 목표로 이번 주 함께 달려갈 텐데 오늘 몸풀기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공급한 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지금부터 마구마구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할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달려갑니다. Let's get it.

출석 체크 미션 중입니다. 저는 뭐 가볍게 몸풀기 시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연히 미션 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뿜뿜 두 글자 단문호시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어서 던지시기 바라겠어요.

박윤희, 오기씨, 김건사님 대전에서 입장, 류서진, 2191, 나자은 입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저는 함께 했고요. 자, 두 번째 곡 이어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오늘이 월십의 찬양을 함께 하죠. 예수 이름 믿으면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어서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 체크 미션 남은 시간은 2분 50초. 이번 주 목표는

남은 시간은 40초. 오늘날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출석 체크 미션. 담으러시면 샵 0981번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지금 바로 품품 두 글자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나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8월 10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미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섬남씨 목적지 도착하자마자 보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우리 박수

푸윤 씨도 입장 맞춰주셨고요. 정혜성, 1088님, 그리고 김혜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1819님 200개 아서아서 하서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냅다 시작한 뿜뿜 라디오 서머 스페셜 출석 체크 미션. 과연 이번 주 200개의 목표를 조기에 성공을 해서 주말에는 우리가 그 250개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요 기출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면서 기대를 해봤는데 그 결과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진짜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진짜. 예, 진솔되게 얘기해요. 결과는 바로 101개 실패! 잠깐만, 이거 노래 좀 꺼봐요. 예. 잠깐만, 잠깐만. 몇 개라고요? 101개? 101개. 아, 아직 휴가 기간이구나. 아, 이번 주였네. 이제, 아, 이번. 아, 그랬네. 아, 세상에, 휴가 다들 늦게 가시는구나. 아, 그랬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예, 괜찮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휴가 기간이 이제 끝이 나고 나서, 다들 굉장히 분주하시거든요. 이제 출근을 또 오랜만에 하시려면, 주소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약간 내가 차를 어디다 세워뒀는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약간 찾고 이러면 이렇게, 아, 맞아요. 친구에게서 자, 뿜뿜 라디오, 예,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오늘, 예, 출석 체크 미션은, 예, 실패가 됐습니다. 정성기 씨, 반토막난 출석량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우리가 180개가 훌쩍 넘어섰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예, 근데, 101개로 100을 훌쩍까지도 못 넘었고, 겨우 넘었는데, 어쨌든 뭐,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직시를 하셔야 돼. 예, DJ만 직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직시를 하셔서, 아, 내가 다음에는 내가 좀 참여를 해야겠네. 아, 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해야겠구나. 아,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된다. 아, This is 충격 요법. 아, 충격 요법을 여러분께 드린 바이니까 다음번에, 예, 꼭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아, 깜짝 놀랐어, 진짜. 조마조마해서 100개도 안 넘을까봐 조마조마했다고. 예. 아, 그래도 다행히 뭐, 100개는 넘었으니까, 예, 아, 그 머리가 가렵냐. 두피가 열려서 그런가. 자, 아, 이병옥 씨 너무 예상대로라서 놀랍지도 않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얘기가, 예. 아, 그런 얘기가, 그 결과가 마음의 상처가 아니에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의 상처다. 당신의 그런 기대가, 그런 예상이, DJ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온다. 라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 예, 크게 기대하고, 크게 기대, 우리가 꿈을 갖고, 큰 마음을 품고, 그죠? 큰 질문을 품고 살자라고 오늘 우리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작은 기대를 품으면 어떡해? 큰 기대를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리면서.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뭐, 미션은 뭐 실패를 했지만 괜찮습니다. 예, 뿜뿜 두 글자를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고, 늦게라도 받아가셔서, 오늘의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하며 시작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오늘의, 묵상 내용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모리아가 찬양합니다.

성공하면 건디 교만해져서 안 돼요. 고맙네. 아, 그런 거구나. 깊은 뜻이 있었네. 맞아요. 항상 겸손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청취자가 DJ 조련하는 방송이라고.

할렐루야, 모리아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듣고 왔네요. 8월 10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28분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간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죠. 우리 최숙정님께서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대자의 온 마음 다해, 사나의 마음을 다해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가족의 구원만큼 기쁜 소식은 없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은 없을 텐데, 또 아드님이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나도 우리도 기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진짜 진짜 축하드리겠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나사 하나님, 오늘 아들 논산훈련소 입소하는 날이라서 어제 창원에서 출발해서 전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준이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긴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주니 우리 예준이 더욱더 멋진 사나이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 DJ가 또 뿜뿜라디오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든든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십자가를 품고

내가 가진 계정 다 끌어모아 볼게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출석 체크 미션을 위해서 복수의 계정을 사용하겠다라는 포부와 다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본인 이름 아닌 거 쓰면 안 돼요. 알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예, 이게 합법적인 이렇게 그런 걸로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범님 입장 맞춰주셨어요. 저희 집 가장 현순일 성도님 어제 새가족 수료식했습니다. 아, 오늘 뭐 축하드릴 일이 많네. 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서민정님의 남편분 되시는 우리 가장 현순일 성도님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 이제 믿음의 가장으로서 든든하게 서실 채비를 다 완료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아시겠어? 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톤은 왜 그렇게. 예. 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39님, 권스 언니 엄마, 순이 진니순이 아들, 디제이님의 바이브로 힘차게 월요일 등원합니다. 아들이 매일 디제이님 따라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이제는 뭐 어머니께서, 요것도 쓱, 또, 써주시네. 권스 언니. 이렇게 추네. 예. 즈니 권즈니. 요게 아니고 권즈니라고. 그거 괜찮네. 예. 알아서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예. 우리 진예준이가 디세이를 따라한다는데 어떤 부분을 따라하는지를 굉장히 또 궁금하네. 다음번에 또 전화 연결 쓱 해 가지고 함께 디세이 성대모사 하신 분 계셨거든요. 그때 정성기 씨였나요? 그죠? 성기 씨가 DJ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를 성대모사를, 야, 독특한 분이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요거 하셨었나요? 뭐였지? 예, 하여간 뭘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가 나쁘끄러워가지고, 예,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성대모사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쁘끄러워서 기억이 삭제가 됐나봐요. 네, 우리 진예준이의 성대모사 또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훈련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음번에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191님, 오늘 실장님, 팀장님 모두 휴가세요.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할 일이네. 감사할 본인만 계세요, 그러면? 본인만 계십니까? 그래요. 거의 뭐 휴가인 휴가 같은 휴가가 됐나? 예, 그런 날 함께 하시겠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5155님, 대구에서 외가에서 잘 놀고 정신 차리고 신나게 8시 전에 출발해서 창원으로 갑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저는 일터로 복귀를 하는데요. 뿜뿜 라디오 친근하고 좋네요. 곽은성네, 이제 창원 복귀하면서 바로 뿜뿜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날에 귀가를 아니하시고, 예, 휴가 지역에서 바로 이제 유치원과 근무지로 이동을 하시는 5155님. 예, 정말로 좋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행복, 이거야말로, 진짜, 이렇게까지 꽉꽉 채울 수 있나? 예, 꽉 채운 휴가가 바로 이런 휴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하셨고, 오늘, 즐거운 하루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예람월십이 찬양하네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전국 13개 지사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축제 현장 2026 나라사랑축제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각각 여수에서 그리고 익산

그 뜨거움을 함께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과 전북 극동방송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현장의 뜨거움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생중계가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정민의 살아계신 주 전에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AJ 월스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전에 함께 하시죠. 자,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많이 계실 거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얼른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한 구절의 말씀 아주 그냥 야무지게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발음이 계속 새네. 간절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간절하면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릴 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도 함께해요. 먼저 가서 기다릴게.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나는 비록 못 배웠어도 자식만큼은 학교를 보내서 잘 배우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의 섭리에 반항해 집을 나가버리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되죠. 그 자식이 돌아와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부모로부터 출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힘든 노역 생활에도 잘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멸하지지 않고 오히려 번성해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죽음도 피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몹시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산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건강하게 자라나자 바로 왕은 한 단계 높은 경고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전등화가

0: 같은 위기입니까? 남자아이를 강으로 던지지 않으면 그 가정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런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모세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몰래 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쉽게 놓아버리죠. 이는 하나님보다 인간 세상의 법을 더 경외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태어나게 됐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계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 부모는 모세의 남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키웠던 거죠. 모세가 남달랐다는 것은 그가 잘생겼거나 남들보다 눈이 초롱초롱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 안에 있었던 것을 부모가 발견한 거죠.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할 존재들이죠. 비록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일관된 믿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역청과 송지를 바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뛰어보냈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의 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이 열립니다. 지혜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일 강둑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본 공주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알았지만 공주는 그 아기를 키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흐름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추천되어져서 직접 젖을 먹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산은 이렇게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에 꽉차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평화와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국에 42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팟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0: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 입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은혜가 우리 대와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 고백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챙겨주길 구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채움받게 하소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며 온유함으로

존중하고 불평 대신 감사와 격려로 서로를 세우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하며 순종하는 참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신앙 교육보다 세상의 성공과 스펙을 쫓았던 부모 세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실한 믿음의 뒷모습을 보며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개성되게 하소서. 조부모 세대의 새벽을 깨우던 기도의 무릎과 부모 세대가 교회와 조국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사 자녀 세대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인생의 후반전을 맞는 이들에게 참된 재충전과 기도의 영적 하프타임을 허락하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때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표대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10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M98.1MHz, 센서 FM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격한 문자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던져주세요. 아무 말이나 받아드릴게요. 함께하는 재미가 있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예준이 2부다 2부야 김예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디스스 들갑이 호들갑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호들갑 많이 떨어주시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김호명님 뿜뿜 좋아요.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담백한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나 좋아하는 거야. 너니까. 네. 네가 좋아. 야, 아유.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간드러지는 거는 조금 예,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남스 입장 맞추셨고 김은예씨도 2부도 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병영씨 2부 입장 이혜선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하창수씨 2부 뿜뿜 입장 남겨주셨습니다. 이평섭 그리고 정명희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당신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에 여러분들의 입장 찬양과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씨 이번주는 방학특강 때문에 2부는 계속해서 못됐지만 마음은 함께 응원할게요. 승리하는 날 되세요 라고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동행 이행시 들어갈게요.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오늘의 제 이행시 제시요. 동행입니다. 동행. 좋은 단어다. 단문호시원 샵 0981번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동행 이행시 마구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병옥 요즘 영 타율이 안 좋아서 채 쓰기가 꺼려지는 중이라고요. 자, 야구에서도 3할만 치면 강타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2할만 하세요. 2할만.

0: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네,
1: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윈드 월십이 찬양할게요. 강요담 어린이 입장하네요.
0: 그렇게 선포합니다. 죄에서
1: 칠드런들이 굉장히 라이크하는 그라드 브로드캐스트 여러분들은 뿜뿜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있잖아요. 얼마나 교육적이야. 강요엘 어린이도 입장하고요. 천선아 어른 입장합니다.

자, 김병숙 씨 이제껏 라디오로만 듣다가 이제야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면서 문자 넣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라고요. 잘 오셨어요. Welcome to 어플리케이션.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윈드 워십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범범 라디오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 10시 14분이네요. 자, 오늘 찬양과 함께 2부의 찬양과 함께 동행 2행시 여러분께 내어드렸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동행 2행시 던져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기로 했죠. 자, 어떤 작품들이 도착을 했을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행이시에요. 이병욱, 동, 동무야, 행, 행복하자. 타율이 안 좋다고 조금 이렇게 조금 그,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걱정대로네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잘했어요. 아,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자면 동무야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버지 말고 아버지랑 같이 행복하세요. 예, 아버지는 왜 빼 자꾸. 예, 아버지를 왜 빼요. 예,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창수

동, 동이 트는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행, 행복은 주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어우야, 하창수 요즘 노선 확실히 정했네. 예, 요쪽으로 쓱 가는 거예요. 잘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2485님 동, 동행자가 누구냐고요? 행, 행복을 전해주는 극동방송이죠. 아이, 극동방송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존재 맞습니까? 맞아요? 아, 그렇다면 우리 주제가 앞으로는 이걸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드립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행복을 드린다면서요. 예. 행복을 드리는 극동방송.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 드리고 복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4048님 동, 동행하는 행, 행복한 삶,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영 씨 동, 동그라미 하나 뺀 나머지만큼 행, 행복하기. 오늘의 숙제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린 동그라미 하나를 뺀 만큼 행복하기. 그죠? 좋다. 그거 예전에 뭐 많이 쓰던 건데, 그죠? 예.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래? 싹 그리고 나면 최대한 크게, 최대한 크게, 최대한 크게 그려봐. 그 뺀 만큼 널 사랑해.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옛날 사람. 예. 좋다. 좋다. 아, 설렜다. 내가 연기하고 내가 설렜다. 좋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4316님. 동, 동포들이요. 행, 행함으로 복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행함도 있어야 되고 주의 은혜 있어야죠. 그죠?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셨습니까? 예, 윤미호 동, 동네에서 가장 행, 행복한 가족은 우리 가족 강요엘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강요엘이가 우리 가족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어린이들한테도 들어볼게요. 농담입니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요엘이 참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진짜, 근데, 야, 뭉클하다. 우리 어머니, 우리 윤미호 씨가 이 이행시 들으면서, 요엘이 이행시 들으면서 아주 그냥, 가슴이 뭉클했을 것 같아. 잘 키웠네, 아주 그냥.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충현이 누나, 동, 동네마다 전하고 싶다. 행, 행복한 뿜뿜 라디오, 모두들 들어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말씀하셨어요. 동네마다 전하겠다고. 예. 예, 동네마다. 어디 동이시죠? 어디에요?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예, 반지동? 어디요? 대방동? 예, 어디요? 자, 동네방네 소문 좀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혼자 들을 때도 즐겁지만 335 함께 들을 때 더욱더 즐거운 라디오, 이것은 뿜뿜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뿜뿜 라디오 홍보대사 돼요. 홍보대사. 홍보대사 뭔지 알죠? 신진대사 말고. 예. 기초대사 아니고요. 홍보대사예요. 홍보대사.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되지 않은 이행시들 중에서도 제가 선정해서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세스 극동 방송 So More.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역시 극동 방송 서머 스페셜.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DJ 건이에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찬양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아요. 지금 뭐 생각나세요? 오, 그거 불러주시면 되겠다. 아무 찬양이나 일단 불러. 아무 찬양, 아무 찬양 일단 불러. 아무 찬양이나 일단 불러. Come on. 100% 노 사전섭외 즉석에서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 받으시면 다짜고짜 DJ가 이렇게 외칠 거예요. 찬양 좀 불러주세요.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15초 동안 여러분들 육성 찬양을 불러주시면 성공. 선물로 바꿔드릴게요. 아무 찬양 코너 오늘도 행운을 단디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분들을 만나보게 될지 굉장히 기대를 해보면서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전화가 갈지 DJ도 몰라요. 즉석에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전화를 걸 겁니다. 전화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육성 찬양을 바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떤 분이 함께 하실지 첫 번째 분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띠또 띠또 또또 따 띠따 따 따띠입 들어갑니다. 자, 과연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 누구실까요? 찬양이 제목이 뭐였죠?

0: 아, 전화 안 받으시나요? 3, 2, 1, 실패! 아, 아쉽네요. 예, 아쉽습니다. 자, 지역번호 055, 그리고 9810으로 끝이 나는 전화번호 나예요. 납니다. 꼭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다음 분 전화드립니다. 띠또띠또또띠띠또또띠띠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자, 다음 분 과연 어떤 분이실지. 어?
1: 어? 그... 네,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겠나요?
1: 알 것 같은데요.
0: 제가 누구예요? Who am I?
1: 이건 스피딩 말이에요.
0: 정답!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쟁이쟁이 방송상의 DJ 건이에요.
1: 네, 안녕. 반갑습니다. 아, 팬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This is 팬이라고. 예, 지금 갑자기 영어 철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1: 아, 네. 아, 부산 호산나교회에 섬기고 있는 천사나 원사입니다.
0: 호산나! 호산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군요. 선아 씨.
1: 네.
0: 반갑습니다. 아, 좀 적잖이 당황스러우시죠?
1: 많이 당황스럽네요.
0: 그렇군요. 냅다 찬양을 부르질 않나. 예, 그죠? 원래 이런 코너잖아요. 그죠? 우리 뿜뿜 라디오가. 자, 우리 선아 씨 뭐 하고 계셨어요?
1: 아, 이제 집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0: 아, 집안 청소를 얼마 만에 하시는 거죠?
1: 매일요.
0: 아, 매일. 아, 또 방송이라고 또 이렇게 에브리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 지금 치우고 계셨는데요?
1: 거실요.
0: 거실요? 거실 어디요? 거실 어디쯤 치우고 계셨어요?
1: 바닥쯤이요. 아,
0: 이제 시작하셨구나.
1: 네.
0: 아, 그래요. 자, 우리 바닥 열심히 닦고 계신 우리 천선아 씨.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0: 냅다 호, 냅다 호산 날에 부르지를 않나.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더 당황스럽게 조금 해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예, 찬양 좀 불러주세요.
1: 찬양이요?
0: 예, 육성 찬양을 들어보는 아무 찬양 코너에 전화 연결.

0: 꼭 갈 거야. 어떻게?
1: 성공! 야! 야, 선배 씨.
0: 네네, 반접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1: 후렴 부분에 갑자기 왜 확 다운됐어요.
0: 다운됐어요. 그거 안 올라와.
1: 본인도 시작하고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 높이 깨졌다 싶은 생각이 확 드셨나 봐요. 야, 그래도 확 다운시켜서 잘 하시네요. 키를 잘 찾아가시네. 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 찬양 잘 들어봤습니다.
0: 네네.
1: 네, 우리 따님께 요거 최근에 한번 불러주신 적이 있으세요?
0: 없어요.
1: 없었군요. 예, 이 기회를 또 빌어서 또 축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0: 네,
1: 자, 그러면 또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따님과 또 손주를 향한 이 따님을 향해서 하죠. 따님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까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메시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0: 네. 사랑하는 우리 딸 은혜, 또 아기 건강하게 출산 잘하길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삶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 살기를 늘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감동이 있다, 진짜.
0: 감격스러워서.
1: 예. 아니, 출산 예정일이 언제이시라고요?
0: 8월 31일이요.
1: 8월 31일.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0: 네.
1: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죠? 3주 정도 남았네요. 예.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래요. 끝까지. 또 안녕을 기도하도록 하겠고 순산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복한 하루 보내주세요, 선아 때.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너무 청년 같은 할머니셔. 세상에.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정 너머로 뻗은 나무. 자, 우리 천선아님의 우리 따님 은혜씨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열매처럼 순산 파이어.

0: 야곱의 축복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39분 함께하고 있네요. 자, 아무 찬양 코너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분 전화를 드려봅니다. 띠도 띠디디다도 띠따 떴다 띠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이런 만남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0: 예, 나예요, 나.
1: 네.
0: 아, 당신의 DJ DJ 건이 이건수예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어디 사시는 뉴교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예, 저 마산에 살고 있는.
0: 예.
1: 예, 네.
0: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1: 장주영입니다.
0: 장, 지자 영자님.
1: 예, 주영이요.
0: 아, 주영이, 주영이.
1: 네.
0: 아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주영, 주영 열리길 소망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쓱 한번 또 던져봐야죠. 또 이름 가지고. 자, 주영씨.
1: 네네.
0: 예, 어디 날아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1: 아, 예, 밖에 있어가지고요.
0: 예, 지금 뭐 비행 중이신 건 아니시고.
1: 네네.
0: 예, 좋습니다. 어디세요?
1: 여기요?
0: 예.
1: 마산 여기 석전이요, 석전동.
0: 아, 석전동이고, 예,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예, 어느 빌딩이신데요?
1: 아니.
0: 석전동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우리 장주영 리포터.
1: 아, 날씨 좋아요.
0: 아, 날씨. 아, 지금 날아갈 것 같은데, 지금 주영 씨 지금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 날씨가 좋습니까?
1: 예, 네, 날씨 좋아요.
0: 아, 날씨가 좋고. 아, 기온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1: 아, 한 35도?
0: 35도요?
1: 네.
0: 우리 참.

0: 장주영 리포터.
1: 네.
0: 예, 지금 창원시 바로 옆에 있는 창원시 29도인데 35도라고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장주영 리포터.
1: 아, 죄송합니다.
0: 자, 주영 씨.
1: 네.
0: 예, 이 바람을 뚫고 지금 육성 찬양을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1: 네, 네.
0: 예, 예. 아니, 지금 몇몇 분들께서 예전에 한번 전화하셨던 분 같은데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습니까?
1: 아, 처음이에요.
0: 처음이시죠, 그죠?
1: 네, 네.
0: 예, 이제 이병욱 씨, 예, 아니에요. 지금 처음 지금 전화 연결되신 분입니다. 자, 주영 씨.
1: 네.
0: 평소에 어떤 찬양 즐겨 부르세요?
1: 아, 저 방금 나왔던 찬양. 그 야곱의 축복?
0: 아, 야곱의 축복.
1: 네.
0: 예, 그건 안 돼요.
1: 아, 왜요?
0: 그거는 벌써 불렀잖아요.
1: 아, 그거 부르면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영 씨의 육성으로 또 이렇게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아니, 이 찬양을 뭐 즐겨 부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1: 예, 그냥 좋아해서요.
0: 그냥 좋아해서요?
1: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영 씨의 육성으로 듣는 야곱의 축복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후렴구는 잘 못 부르는데 좀 도와주세요.
0: 아, 알겠습니다. 후렴 부분만 갈게요.
1: 아, 후렴 부분
0: 예, 예. 후렴 부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네.
0: 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첫음 잡아볼까요? 첫음.
1: 아, 후렴구 너무 어려운데 처음부터 부르면 안 돼요?
0: 아,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자, 우리 주영 씨의, 자, 주영 씨의 육성으로 듣는 우리 야곱의 축복 들어갑니다. 액션!
1: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0: 아, 벌써 높다.
1: 바디에
0: 아이.
1: 열매. 그냥 축복이
0: 전다.
1: 삶에 넘쳐날 거야.
0: 자, 이제 후렴 갑시다. 후렴. 너는 하나님의 원, 투.
1: 너는 하나님의 사랑.
0: 하!
1: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0: 서!
1: 난 위해 기도하며
0: 아유!
1: 내 길을 축복할
0: 아유!
1: 거야.
0: 아유!

0: 조영 씨.
1: 네.
0: 잘했어요.
1: 아, 너무 떨렸어요.
0: 예. 아니, 근데 떨리는 거는 뭐 하나도 안 느껴졌고, 아,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1: 아, 다 보고 있었어요.
0: 예.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저 이렇게 평소에 좀 귀엽다는 소리 좀 많이 들으시죠?
1: 아니요.
0: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주영 씨도, 예, 그, 오늘 야곱의 축복. 어, 후렴 네. 부분은 갑자기 톤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키가. 시작을 굉장히 높게 잡으셨어요.
1: 네.
0: 예, 잘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예, 주영 씨.
1: 네.
0: 실례지만 저기, 뭐 하고 계셨어요?
1: 아, 예, 잠깐 볼일 보고 있었어요, 밖에서요.
0: 무슨 볼일 보고 계셨어요?
1: 예, 그냥 개인적인 볼일이요.
0: 죄송해요. 제가, 그, 네. 주영 씨가 개인적으로, 예, 자꾸 이렇게 통화 연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주영 씨에게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영 씨. 뿜뿜 네. 라디오는 평소에 좀 즐겨 들으세요? 어떠세요?
1: 아,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0: 예. 아, 그래요?
1: 네.
0: 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특별히 이렇게 뭐, 저기, 뿜뿜 라디오에 고정하시는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1: 아, 피디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아유, 선생님. 또 공개적으로 또 그러면 또 너무 부끄러운데. 좀 듣고 싶네요. 예. 어디가 그렇게 특별히 좋았나요?
1: 아, 피디님이요?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0: 어허, 예. 조금 더 들을 수 있는데.
1: 유머도 많으시고.
0: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씨.
1: 네네.
0: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1: 네. 아,

0: 어찌됐든 뭐 뿜뿜 라디오가 예 뭐 저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1: 아 아침마다 매일 신나요.
0: 아 네. 그래요. 아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리겠고요. 자 주영 씨.
1: 예.
0: 예. 너 빨 지금 끊지 마시고요.
1: 네.
0: 예 주영으로 이행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 아 예.
0: 자 주영으로 이행시 특별 선물 나갑니다. 특별 선물 자 들어갑니다. 주.
1: 어 주님과
0: 영.
1: 영원히.
0: 아. 어. 야 이행시 고수가 여기 계셨네. 어 간결하다. 주님과 영원히. 와 좋다. 자 주영 씨.
1: 네.
0: 어 제가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감탄하셨는데요.
1: 네.
0: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건수 이행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1: 네.
0: 예, 준비됐습니까?
1: 아.
0: 아, 우리 주영 씨가 바로바로 나온다. 자, 운 띄워드리면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건.
1: 아, 건수 PD님과.
0: 수.
1: 수학 공부해요.
0: 아, DJ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인지 어떻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마스매틱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1: 네.
0: 예, 짓궂은 질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자, 여기까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오늘 주영 씨도 아, 야곱의 축복을 불러주셨어요. 아, 오늘 축복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증승기 씨 남겨주셨습니다. 축복은 아, 받아도 받아도 뭐 좋지. 네. 자, 뭐 많이 받은 김에 냅다 하나 더 받을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천선아 씨, 장주영 씨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두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오늘의 끝곡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또 공사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길이 달라서 잠시 멈춰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왜 하필 이 길로 왔을까 싶을 때가 있는데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돌아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그렇게 돌아온 길도 결국 지나온 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죠. 원했던 직장에 가지 못하고 또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내가 길을 잘못 온 것은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앞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고요. 저는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진주 성서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과 함께 소망의 기도로 함께해 주십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0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0: 아멘.
1: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주민들이 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한 내용이 오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갈 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너무 큰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이 승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탈취물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사흘 동안이나 군대가 전체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 내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기가 쉬운데 때로는 그런 것을 의지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1: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의 자리, 힘들고 낙망하고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두려워하며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그런 환경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답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지금 새로운 길을 앞두고 계신 분,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분, 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할 거고요.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기도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기도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첫 찬양 주 예수여 은혜를 유상훈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도 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직장으로 나가는 분,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분, 또 집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각자의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사연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사연인데요. 저희 극동방송 진주 본부의 방송사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창원극동방송 진주본부 개설 때부터 지금까지 11년간 방송 진행으로 물심양면 헌신해주신 사천 임마누엘교회 송경민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췌장염으로 사천에

0: 이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췌장 쪽 염증은 다 잡았는데 다른 염증이 잡히지 않아 오늘 경상대 병원으로 연계해서 검사를 받는다고 하시네요. 모든 염증이 다 잡혀서 건강하게 다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우리 성경 목사님이 췌장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염증이 있으면 속이 너무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잡힐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일주일 동안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염증이 잡히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0: 아멘.
1: 한번 회복돼서 오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천 임마누엘 교회와 이 방송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주국동방송 11주년까지 오는데 무심양면으로 수고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그 췌장염증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염증도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어 같이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그에 필요한 합당한 약도 허락하셔서 온전히 치료되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이 시간에 송경민 목사님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와 회복이 될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다시 방송사에서 뵐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1: 네.
0: 네, 다음 기도 사연은요, 921호님의 사연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몸은 온전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아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또그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0: 아멘.
1: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21호님의 귀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12애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이곳저곳 찾아다녀서 할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그 아이를 낫게 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정신적인 고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0: 아멘.
1: 마음과 생각들을, 그 정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의 생명이요,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이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 정신이 온전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 부름의 소명에 따라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되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요. 921호님의 이 기도 사연을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요.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921호님의 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 소망의 기도가 응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9507님의 사연입니다. 금요일부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늘 승리하도록 저희 가정과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올해 집 문제도 잘 해결되어 대출과 도움받은 모든 것을

0: 베풀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아유, 매일부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딸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집 문제, 이 대출 문제, 대출이 지금 막혀 있다고 그러는데 대출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요즘에는 대출이 많이 막힌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또 길이 있잖아요.
0: 아, 주님.
1: 우리 하나님께는 답답한 마음이 있고 주님. 또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9507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507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이 막히고 따님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집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고 대출도 막히고 도움받은 모든 것을 갚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이 막혀서 참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9507님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0: 아멘.
1: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따님도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주여.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우리 삶에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더 무거워지는 문제도 사실 있죠.
1: 네.
0: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을 소망의 기도가 기억합니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의 기도가 함께 9507님의 사연과 함께 계속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익명의 사연입니다. 고1인 딸이 모레 개학인데 대인기피증이 왔는지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네요. 어제도 교회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 데 있으니 이유 없이 짜증난다고 교회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하면 되지 하고 쉽게 말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저도 딸 때문에 6월부터 지금까지 제 생활이 없으니 힘드네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예,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님이 사춘기가 지금 왔나 본데요.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하는데 좀 늦는 사람도 있고 일찍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 자신이 주체를 못하니까 참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오히려 더 자극을 주는 것 같고 긁어부스름 되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아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 또 다른 또 문제는 있지 않은지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갑자기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잘 치료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보낸 고1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고통스러우니 모든 말들을 들어도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 고3 딸을 고1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성장통을 앓기도 하고 많은 또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알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0: 주님.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딸을 어루만져 주시고 굳건하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해도 해도

0: 때로는 더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질 수 있도록 어머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반드시 이 아이가 잠시 동안 어려움을 겪고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딸이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그때그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3830님의 사연인데요. 우리 교회 자매님의 믿음 없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님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폐 이상으로 자가호흡이 힘들어서 진주 경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생명이 위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병고침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0: 예, 3830님 자매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네요.
1: 네.
0: 자매님과 얘기를 해서 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호흡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뭐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복음이 계속해서 아버님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3830님 참 교회 자매님을 향한 이 마음 또 아버지 영혼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 아멘.
0: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 아버지
0: 3830님의 간절한 함께 섬기는 교회 자매 아버님을 위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70이 넘고 80이 가까워 오는 이 세월 속에 정말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많았지만은 지금까지 거부하고 살아왔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폐의 고통으로 인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통 앞에 이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밖에는 행하실 분이 없습니다.
1: 아버지,
0: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폐를 어루만져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귀한 아버님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1: 아멘.
0: 그 딸도 믿음으로 더 굳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3830님의 이 간구 소리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은요. 7110님의 사연인데요. 입양원부 담당자입니다. 아기가 33주 1.7kg으로 출생했고 짧은 장 중후군으로 수술 진행하여 옆구리에 장루 달고 있습니다.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특수 영양제 의지하고 있는데 섭취량이 늘 수 있도록 또 소화력이 호전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을 제외하고 너무 이쁘게 너무 이쁘고 잘 자라고 있는데 부디 좋은 보호자 만날 수 있도록 완치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일찍 태어났는데 거기에다가
1: 장이 짧아서 또 네. 이미 이 어린 아기가 수술까지 했었네요.
0: 아유, 네. 수술할 자리가
1: 있나요?
0: 너무 아픈데
1: 주님.
0: 이 아이 또 좋은 보호자도 필요하고
1: 네.
0: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1: 네. 주님
0: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1110님 입양 업무를 담당하는 가운데 1.7kg로 태어난 이 아이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짧은 장 증후군을 인해서 이 아이가 수술까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치료해 주시고
1: 아멘.
0: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1: 아멘.
0: 이 아이가 지금은 위기지만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좋은 믿음의 가정에 입양

0: 되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이 아이를 입양시키는 담당자로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만 보호자 만나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7087님의 사연인데요. 81세 친정엄마가 림프암 조직검사 중이고 골수암은 전단계로 나왔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십니다. 엄마의 몸 상태를 엄마가 받아들이시는데 많이 우울해하십니다. 다음 주 20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암으로 판정되면 항암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엄마의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몸이 많이 힘드신데도 절에는 다니십니다.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0: 예.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잡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잡고 가시는데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잡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잡고 살아가다가 그냥 망하기가 쉬운데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7087님의 82세 되신 어머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림프암 조직검사 중이고 골수암은 전 단계로 나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절까지 가서 열심히 빌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구원은 진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 주님.
0: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 아멘.
0: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1: 주님.
0: 목숨까지 내놓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 잡고 있던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참 생명이 되고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대로 올 수 있도록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 사연은요. 5265님의 사연입니다. 오빠와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잘 지내시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이후 교회 출석을 방학하고 있었는데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짜증내고 화내고 말다툼을 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빠와 엄마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사연 주셨습니다.
0: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시험들이 많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네. 참 마귀가 우리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인된 인생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인생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기분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죄성이 죄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정과 욕심이 죽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중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정도로만 알다 보니까 복음을 너무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0: 된 건데, 이 말이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사실은 이 말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예, 성령의 생각도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좀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거기에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 풀어지잖아요. 엄마와 아들 사이인데 뭐 못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걸 또 마귀가 또 역사하기 쉽거든요. 자꾸 생각 속에 기분 나쁜 생각 넣고 또 섭섭한 생각 넣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데, 우리 두 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265님 오빠와 어머니를 향한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예, 두 분이 회복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끈을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러나 오빠와 엄마가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진짜 사랑은 자존심 싸움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존심 싸움을 하게 만들고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사연은요, 4833님의 사연입니다. 지난달에 사랑하는 22개월 딸 하주영이 혈소판 수치가 감소된 혈소판 감소증을 위해 기도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 진주경상대 외래진료로 혈액검사 결과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영이 딸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 이름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 7월 14일에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 응답을 주신 사연들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0: 예.
1: 우리 주영이랑 기도를 또 한 번 더 요청해 주셨네요.
0: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딸을 회복시켰듯이 오늘 기도한 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4833님의 딸 하주영, 아버지 하나님 혈소판 수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제 이름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1: 아멘,
0: 이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아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도 사연이 되겠는데요. 2479님의 사연입니다.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주일에 교회도 못 갔습니다. 혹시 회개할 것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속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멘.
0: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479님 허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그 허리를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지도 않는 죄가 있으면은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지 않는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오늘도 참 많은 사연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또 누군가는

0: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놓았는데요. 우리의 사연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사연도 아직 소개하지 못한 사연도 하나님께는 모두 소중합니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연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진주성서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제작의 김형준, 저는 김민영이었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스가랴 6장의 말씀으로 먼데 사람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끊임없는 방해 속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안전한가? 라며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 전해집니다. 1장부터 시작된 8개의 환상은 이렇습니다. 말을 탄 자들이 세상을 두루 살피며 내 뿔을 내 대장장이가 무너뜨립니다. 측량줄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복건이 됩니다. 그리고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예언과 환상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들춰내고 에바 속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멀리 보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환상이 드디어 8번째 환상, 내 병거의 환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부에서 스가랴서 전체가 그동안 조심스럽게 준비된 한 장면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요동치는 역사를 잠재우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왕의 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지 그분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구리 산 둘 사이에 네 병거가 나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색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입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서를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환상과 정확히 대조를 이룹니다. 1장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기 위해 파송된 자들이 드디어 6장에 와서 그 모든 순찰을 완결하고 최종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리산이란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통치와 권력을 뜻하며 구리는 변하지 않는 견고함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이 구리산 둘에서 병거가 나온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 강대국의 통치나 정치인들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보좌로부터 움직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병거들은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5절 말씀에는 하늘의 네 바람, 즉 하나님의 네 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집행하는 영적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결정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북쪽 땅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북쪽 땅에서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 땅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마침내 잠잠해졌다는 선언입니다. 1장에서 스가랴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스가랴의 탄식이 마침내 6장에 와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위로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문제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절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구리산 사이에서 병거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가랴서 전체가 예비해온 대관식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 여다야에게 그들이 가지고 온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제도에는 왕과 제사장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겼던 사울 왕은 스스로 번제를 드리다 왕위를 잃었고 우시아 왕은 제사장의 분향을 탐내다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경계를 상징적으로 허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과 같이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아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일에 대한 해답은 12절에 있습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으로 돋아날 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이 메시아의 영광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한 인격 안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히브리서 7장에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즉 스가랴 6장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놓여있는 그 관이 결국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놓일 관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벅찬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연약함을 체휼해주고 중보해 주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폭풍우와 악한 대적들로 우리를 지켜주실 왕도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 완벽한 평화의 의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는 열방을 향해 확장이 됩니다. 본문 15절에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0: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은 요동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리산 사이에서 당신의 병거를 보내어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또한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를 씻어줄 그 자비의 하나님의 품이 필요하십니까? 또한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고 통치해 주실 강력한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위협 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완벽한 샬롬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기념예배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민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부산교회 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 김영근 목사는 설교를 통해 부산의 1860개 교회가 믿음으로 이어져 진정한 자유를 지키고 부산을 복음화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뒤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쳤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같은 날 일산광림교회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공동회장 박동찬 목사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한기총은 광복의 정신으로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라를 섬기며 다음 세대의 올바른 역사와 믿음의 가치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설립 감사예배가 주일인 어제 오후 2시 30분 충주 효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순창 목사의 설교에 이어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찬양 무대, 충주 마마클럽의 헌금 특송, 그리고 참석자 전원의 광복절 노래 재창이 있었으며 이동석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등 지역교계 및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지역 복음화에 새로운 영적 통로가 열린 것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충북지역 복음 전파를 위한 오랜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으로 결실을 맺은 이번 충주중계소 설립에 대해 맹주환 극동방송 사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 충주중계소는 FM 104.7MHz, 출력 500W,

0: 사이트로 가섭산 중개소에서 전파를 송출하며 충주와 음성, 괴산 지역에 생명의 소리를 전합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종회 주최로 제678차 진중침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침례와 성찬이 함께 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일 열린 행사에는 처음 세례를 받은 훈련병 2,252명을 포함해 모두 2,990명의 장병이 참석했습니다. 침례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이태근 기하성 증경총회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군생활의 두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하성 총회는 침례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간식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했으며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청운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재정난을 겪는 작은 교회가 이자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무이자 대출 사업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어제 설립 6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청운교회는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의 원금을 대신 상환한 뒤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는 방식으로 3개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청운교회는 지난 50주년 당시에도 43억 원을 들여 작은 교회 11곳의 부채 상환을 도운 바 있습니다. 청운교회는 내일부터 닷새간 11개국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60주년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 현장과 성도들을 잇는 교류의 장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상남도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희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은 승진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SNS를 보면 다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오늘은 정체기에 빠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수야, 일어났나? 아이고, 니 또 밤새기가. 니 공부도 좀 정도껏 해라.
3: 네, 알아서 할게요.
2: 아이고, 니 밥은?
3: 아유, 네? 입맛 없어요.
2: 아이고, 니 그러다 몸 상한다. 응? 잠도 제때 자고 제때 먹고 해야지. 아이고야.
3: 어, 기태기가.
4: 아, 박현수,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3: 뭐, 그렇지. 니는 회사 잘 다니고 있나?
4: 아이고, 뭐 돈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그래도 뭐 열심히 하니까 때가 되니 가장도 달아주네. 아 참, 네 이번에 뭐 한 100평 이사 가는데 뭐 범국이랑 같이 한번 놀러 온나?
3: 이 벌써 집을 산 기가?
4: 뭐 다 대출이지 뭐 내 돈이겠나. 암튼 꼭 놀러 온나. 끊는데.
3: 나는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인데 기태기는 벌써 집까지 샀나? 하나님, 기태기는 믿음도 없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저래 잘 나갑니다. 저는 이게 뭡니까? 뭐 제 인생은 뭐 고장난 겁니까?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까?
2: 현수야, 이거라도 먹고 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직 바람이 찬데 창문 열어놓고 니 뭐하노? 춥다, 춥다, 응?
3: 엄마, 저 나무 좀 보세요.
2: 응?
3: 잎사귀 하나 없이 삐쩍 마른 게 딱 내 모습 같다.
2: 아이고, 현수야, 니 갑자기 그게 뭔 말이고?
3: 삐쩍 말라서 볼품도 없고 살아있어도 꼭 죽은 것 같아요.
2: 아이고야, 겉으로 볼 때만 그렇지. 현수야, 니 그거 아나? 겨울 나무는 지금 제일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인 거다.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지. 현수야, 니한테도 곧 봄이 올 기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엄마는 우리 아들을 믿고 기도한다. 알제?
3: 겨울 나무는 죽은 게 아니다. 가장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그래, 맞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내가 노력하는 이 시간이 낭비는 아니지. 그래, 입맛이 없어도 밥 먹고 힘내보자. 아자, 아자.
2: 현수 씨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만은 바뀐 게 분명합니다.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걸 믿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멈춰있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중입니다. 당신이 견디는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5: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1: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5: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0: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실명이 나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글렌멘드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심중에서 묻어나오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주 안에 서 있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사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노사도는 지금도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고난을 받고 있음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편지를 돌려 읽으며 바울사도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을 향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그 대목에서 큰 위로와 감동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가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정보는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에서 볼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파악이 됩니다. 당시 헬라 지역도 여성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부모들은 다 상속도 했고 결혼한 딸들에게도 다 똑같이 상속을 했어요. 이제 조선 중기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점점 여성들을 차별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장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불과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아직까지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도 보니까 여자들은 상속이 없어요. 전부 남자만 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서쪽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모계로부터 성도 물려줬고 재산도 소유하게 했고 그랬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런 사회적 배경은 여성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인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도시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첫 교인이 루디아거든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자기 주도적으로 바울 일행을 집에 모시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가정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러다가 뭐 자기 가족의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들의 어떤 여건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것을 알 수가 볼 수 있죠. 이처럼 요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이지만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화해를 권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두 사람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그리스에서 그 이오니아 해를 건너서 이탈리아에 지금 이 빌립보는 그리스 북이 동쪽이거든요. 로마는 이탈리아 중부의 서쪽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 바울 사도의 귀에도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화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은혜롭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직접적으로 나무라기보다는 먼저 교회 전체에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바울사도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분란을 단지 두 사람의 문제로만 몰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두 사람은 그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서도 어느 특정 사람이 어느 사람보다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많이 전가하면 어쩌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 분란의 중심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애들로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만은 없어서 오늘 말씀에 그들을 꼭 지명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꾸짖듯이 말하지 않고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된 것처럼 꾸짖음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권한다, 이 권면한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 원어에 보면은 간청한다, 부탁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주로 보는 영어 성경이 그 일곱 권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세 가지 번역은 간청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도 보면은 간청한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요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마치 온유한 모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을 닮으려고 이 바울이 몸부림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온유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란

시키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요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면 단호하게 꾸짖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자꾸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공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지도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요디아와 순두계 중에 짐작한데 누가 더 잘못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 손을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나하고 집안이니까 집안 사람?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요디아가 앞에 나왔으니까 요디아가 좀 더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요, 요디아는 이름이 좀 더 느낌이 여성스럽잖아요. 좀 여성스러우니까 요디아 손을 들어줘야 되나? 순두개는 제가 순두부를 좋아하는데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정이 좀 더 가요. 누구 손을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가 명석한 재판관처럼 누가 더 옳은지 그런지를 따져서 확실히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교회에도 그 두 사람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녹아버려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오히려 사도는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를 기억해 주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디아는 요디아로서 순두계는 순두계로서 나름대로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주님이 인정하신 생명책에 있는데 두 사람의 뜻이 좀 안 맞다고 그들을 각각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편지를 읽은 요디아와 순두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바울사도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미안하고 하다고 사과하며 서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3절에서 바울이 요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를 도와주라고 부탁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이름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억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분들은 막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자꾸 주는데
제가 책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읽을 사람처럼 보이는가 봐요. 저 책 많이 안 읽습니다. 그거 말고도 읽을 책이 막 쌓여 있는데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서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많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면 유명해질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참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될 것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실 분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벌써 횟수로 한 25, 6년 됐겠네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의 성도들은 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도 지금 가면은 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몇 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이분이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글레멘드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는 그 유력한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멍에를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멍에라는 것은 이 남쪽 지역에는 땅이 좋아하니까 소 한 마리 멍에 해가지고 그래 뭐 밭도 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 강원도 산비탈이나 돌 많고 또 이스라엘에도 그런 곳이 많아요. 이런 곳에는 소 두 마리에다 한 멍에를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쟁기질도 하고 또 마차도 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힘이 빠지면은 다른 짐승이 힘을 더 쓰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비슷한 체격과 체력을 가진 짐승들끼리 한 멍에를 메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바울사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교회를 잘 섬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를 생각하면 믿음직해서 뭔가를 부탁해도 그 부탁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신실한 그 동역자에게 부탁하기를 요디아와 순두개를 좀 도와주라. 그들이 잘 화해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외에도 글레멘데와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 같이 멍에를 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처럼 서로 멍에를 메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죠. 서로 멍에를 각각에 맡겨진 일에 멍에를 메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에는 힘이 있습니다. 북극권에 보면 지금도 설매를 이동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알래스카니 또 아이슬란드니 그린란드니 이런 데는 설매를 타고 사냥도 하고 뭘 이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극에는 설매가 없어요. 남극에는 개가 그 들어가는 것을 법으로 막아놨다.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1년도인가 협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극에는 개 설매가 없다고 합니다. 북극권의 설매를 보면은 보통 작은 설매는 개가 두 마리에서 한 네 마리 정도가 끌고 큰 설매는 한 16마리에서 한 20마리 정도가 끄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은 보면 여러분들이 좀 눈치챈 부분이 있죠. 홀수가 아니고 짝수죠. 둘씩 둘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개들이 설매를 끌 때는 단순히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가 가는 방향이 각각 다르면 설매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할 때 두 마리씩 짝지어서 20마리라 해도 이 두 마리씩 해서 그래가 쫙 가는데 제일 선두에는 그 개들 가운데에서 전체 설매를 끌 때의 개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개 그러니까 그 개들 중에서는 좀 우두머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방향과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감당.

할수 있는 똑똑한 기회를 제일 앞쪽에 두고 중간에는 그 속도와 전체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기회들이 있고 제일 끝에는 가장 힘이 세면서도 선두견 다음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 설매를 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주인의 의사를 빨리 앞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어떤 개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선두에선 개들이 중요하잖아요. 또 주인하고 가까이 있는 후방 개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중간에는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서로 힘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달리면은 거의 그 눈길을 시속 한 40km라도 지치지 않고 그냥 달린다 그래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한두 사람이 하면은 금방 탈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익숙한 사람이 한두 사람 가지고 일을 해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혼자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감당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같이 좀 옆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나 그가 도와줘야 할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그리고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도 사실 빌립보 교회에 모두가 다 멍에를 같이 진 사람들이에요. 같이 멍에를 메다가 보면은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같이 멍에 안 메면 안 부딪히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뜻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에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와 원수관계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인정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반응을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보실 때 동역자들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성별도 세상에서의 역할도 참 뭐 서로 이렇게 보면은 같은 점을 찾아보면은 같은 점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다양한 그런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생각도 같고 뭐 하는 것도 같고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더 잘하는 부분에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뭐 전부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장 진주에 보면 외곽에 어느 교회는 다 그 교회는 전부 다 뭐 교수나 교사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자기 은사대로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그런 경우를 완전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잘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점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저는 다른 점에 관심을 둘 때는 내가 잘못하는 걸 저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둡니다. 좀 달라도 용납하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험난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점에 집착하거나 우열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

0: 자녀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좀 너그럽고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큰 형님처럼, 큰 언니처럼. 맏언니 좀 다르대요. 맏언니는 보니까 집안이 이렇게 대소사한다면 자기가 돈도 좀 더 쓰고 더 열심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맏이다운 맏이도 좀 그래요. 동생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동생이 좀 있기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막 일일이 하나하나 그리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바울사도처럼, 오늘 여기에 바울사도가 특별하게 부탁했던 이름 모르는 그분처럼 마음이 넓어지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멍에를 잘 메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동역자로서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약간 꾸물꾸물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태풍의 영향인 것 같아요. 구름도 많이 끼고 기온도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습해지니까 이 감정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름 날씨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 운전하고 계시나요? 그 운전을 하시다 보면 특별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그런 도로를 운전하시다 보면 중앙선이나 아니면 그 바깥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어쨌든 선을 잠깐 그 넘어갈 때 바퀴가 밟으면 막 소리가 나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럼블 스트립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차가 그 위를 밟으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겠죠. 운전자에게 지금 방향을 벗어났어요. 지금 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걸 바퀴의 그 타이어 소리로 알려주는 그런 장치를 도로에 그 홈을 파서 만들어 놓는 거죠. 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큰 위험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불편함으로 깨워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운전하다가 깜빡 조심. 여러분 그건 정말 조심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때 이 타이어 소리를 듣고 내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도 이런 신호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음이 갑자기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아니면 무슨 말을 탁 던졌는데 말하고 난 뒤에 자꾸 그 말이 생각나고 마음에 걸릴 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느낌이나 신호가 올 때 여러분 있잖아요. 아마 그때가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조용히 나를 흔드는 시간, 하나님이 흔들어주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신호들을 불편하다고 그냥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호가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명철하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 단어를 인도하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 오늘은 인도하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호로 오늘은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첫 곡은 예수 사랑하심은 토브워십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자의 주제 단어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걸 거야.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 나눈 것처럼 마치 도로에서 그 타이어가 차가 그 차선을 이탈할 때 놀래라고 그 홈을 파놓고 드르륵 소리 나는 그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인도하심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운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인도하심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 1548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길 원합니다. 아멘. 뭐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따라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걸 빨리 눈치채는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9507님 네. 주님의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심 네. 기대한다고 고백하셨고요. 주영 대리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길가에 뭐 그 가로수를 심을 때 이제 심어놓고는 그냥 나무만 덜렁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지주대라고 하죠. 그걸 세워놓잖아요. 아마 화초를 심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도록 또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주대 맞죠? 예, 그 지주대가 평생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풀어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또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주대라고 하는 건 어떤 한순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누군가의 역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누가 날 좀 붙잡아줬으면 싶을 때 붙잡아주는 사람 꼭 필요하죠. 그런 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를 진짜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역할 그게 내 평생에 필요한 역할이 아니라는 걸 우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치우기 시작하시죠. 옆으로 좀 비껴서게 하시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원자매님 인도하심이라고 나눠주셨고 4055님 인도하심이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이 첫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8270님이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이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문자로 함께 하실 분들 인도하심 오늘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인도하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혹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여러분 지금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내가 꿈꾸는 그곳 배송이 자매님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고요. 8270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뜻밖의 장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 9507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사진에 하나가 아마 수박을 드시고 그 수박씨를 텃밭 같은 데 뿌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수박이 나서 그 땅에서 수박이 나서 그래서 수박이 지금 달려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신기하고 귀엽다 이런 멘토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신기합니다 정말. 아, 수박씨를 그냥 땅에 텃밭 같은데 뿌려놓으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사진은 고추씨도 뿌려놓으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신 생명력이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방송하는 이 방송 스튜디오에 그 온 에어라고 하는 등이 있어요. 그 등이 꺼져 있을 땐 방송이 송출이 안 되는 거고 그 등이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지금 생방송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그 등을 보는 거예요. 지금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가지 않고 있는가. 만일 방송이 나간다면 소음을 줄여야 하는 거죠. 또 작은 몸짓이라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늘 우리 삶에 뭔가 큰 일, 대단한 일만 우리는 어쩌면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시간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마치 방송이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분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마치 온 에어 이렇게 등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면 귀를 열고 그분 앞에 조용히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빅밴드의 오신실하신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9507님이 남겨주신 그 사진 이야기 말씀드렸었잖아요. 수박씨를 이렇게 뿌려놨는데 거기서 그 싹이 나고 그리고 지금은 수박이 달렸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신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원자매님이 본인 집에도 그 호박이 났대요. 야, 이게 흔한 일인 거예요. 호박이 아직 달리진 않았지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니 생명력이 참으로 놀라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박 하나만 놔도 호박잎 하나만 봐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분,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한 가족으로 있는 그분, 또 일터에서 만나는 그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분,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내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도록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해 주는 그런 복된 오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0: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복중입니다. 덥다 못해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언제, 어떨 때 기쁘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면 가장 기쁜 요즘이죠. 기쁨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슬픔과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는 방법, 기쁨으로 가는 세 가지 길을 나눕니다. 첫 번째, 감사가 기쁨의 문을 엽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죠.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기보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이 더 큰 은혜일 때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거절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금하신 것이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복이 되는 것 많이 경험해 보셨죠.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시선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없는 것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쁨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가 기쁨을 만들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목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부족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과 또 자신의 의의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삶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기쁨은 많은 것을 갖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지 분명해질 때 기쁨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면, 복음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뭔지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인데 이것이 바로 기쁨이 솟아나오는 샘이 됩니다. 세 번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죠.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덜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집착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무엇입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을 아깝지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보화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에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쁨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삼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성결교회 5층형

0: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성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1화 복음 고려문을 통해 조선으로

0: 저기다 해. 저기가 바로 고려문이다 해. 데디즈 코리아 게이트.
1: 어, 코리아 게이트. So wonderful.
2: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소속의 선교사 존 로스는 오랜 시간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중국어에 능통해졌다. 전도 여행 중 고려문에 들른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조선 사람들과 마주했다.
1: 씨에스에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오지 못했을 겁니다.
0: 여기는 천국과 조선의 국경이다 해. 그래서 조선인 많다 해. 대부분 조선을 떠나 여기에 살고 있다 해. 어이 김서방, 오랜만이다 해. 잘 지낸다 해.
3: 아유, 이덕이야, 어떻게 밥은 먹었어?
4: 고향을 떠난 사람들답지 않게 다들 밝고 친절하구나. 그런데 어찌 제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에 모여 살 수밖에 없을까. 참 슬픈 일이로구나.
2: 로스의 눈에 비친 조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살고 있음에도 밝고 친절하다. 하지만 로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든다. 왜 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걸까. 로스는 이들에게 현세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소망을 품는다.

0: 뭔가요? 저 이거 하나만 주세요.
1: 오늘은 장터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자, 내가 천천히 말할게요. 조선말로 좀 통역해 주세요.
2: 알겠다 해. 해보겠다 해.
1: 나는 존 로스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만주에서 왔습니다.
3: 자, 여기로 모여보라 해. 이 사람 저 멀리 영국에서 온 선교사 존 로스 목사라 해. 진짜 좋은 소식이 있으니 이리 좀 와보라 해. 이리 좀 와보라 해.

0: 좋아, 아주 막 이름 뭐라 합니까?
1: 저 찌개 난 놈은 천국 사람이고 저 다리게 생긴 놈은 누굽니까?
0: 어머나 아줌이 저 사람 좀 뭐?
1: 아따 저 옷깔 내가 꼽다니 아줌마이 이런 옷감은 어디서 납니까?
2: 어? 자꾸 만지지 말라 해. 이 사람 얘기부터 들어보라 해.
3: 하지만 장사꾼들의 관심은 복음보다 로스가 입고 있던 양복의 화려한 옷감에 쏠려 있었다. 로스는 곧 방식을 바꾸기로 한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양초 한 자루와 함께 한문 성경을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4: I have a great idea.
5: 나 영국서 가져온 양초 있습니다. 이걸 주면서 성경도 주는 겁니다. One Bible, one candle.
0: 아줌마, 어딜 그리 휘몰차게 가십니까?
1: 저이 가면 양초를 그냥 준다니?
0: 양초? 아, 양초가 뭐입니까?
1: 양인들이 불 킬 때 쓰는 기라는디? 뭘 거둥대니? 빨랑 따라오라니?
0: 내도 갑세.
2: 아, 줄 서라 해. 아, 밀지 마라 해. 아, 사람 너무 많다 해.
0: 아, 아즈바이, 한문책은 가져가도 어차피 못 보는데 그냥 양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 이거 성경 양초보다 중요하다 해.
2: 한문이라 저 사람들 가져가도 못 읽는다 해.
5: It's a different thing. This is a gospel, you know?
2: Oh my god! 미치고 반짝 뛴다 해. 여기 사람들 대부분 한문 못 읽는다 해.
5: What's the problem?
2: Many people cannot read this book.
5: Cannot read?
3: 로스 선교사는 그제야 조선 사람 대부분이 한문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공들여 준비한 성경이 또다시 언어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6: 주님, 저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0: 미셔너리? 이거 고구마다 해.
1: 괜찮아요. 나 배 안 고파요.
0: 이거 참말 귀하고 맛있는 거다 해.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김 서방이 가져왔다 해. 한번 맛이라도 보라 해.
2: 로스는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며 고민한다. 그런 로스에게 중국인 조수가 고구마를 건넨다.
3: Oh, so delicious. What's this?
0: 조선말로 고구마.
3: Potato?
0: 감자 아니고 고구마다 해.
1: 고구마?
0: Yes, 고구마.
2: 조수가 억지로 입에 넣어준 고구마의 달콤함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동역자의 밝은 웃음 때문이었을까? 로스는 무거웠던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는다.
0: 근데 할 말이 있다 해. 고향 속 가족들 지금 기다린다 해. 나 다음 달에는 만주로 꼭 돌아가야 한다 해.
3: Oh, yes, yes. I know. Yes.
1: 여기 내년 봄 되면 다시 옵시다. 그때는 꼭 조선만

0: 조선말 선생 찾아봐요.
1: 조선말 선생?
2: 고려문을 떠나며 로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과거 중국어를 배워 한문성경을 만든 것처럼 이제 한글을 배워 한글성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2년 후 고려문 근처의 어느 주막.
3: 줄 돈도 없이 밥부터 먹는 놈이 어딨어? 어?
4: 누가 돈을 안 낸다고 했습니까? 내 곧 말 안 해서 준다 했지 않소?
3: 당신 같은 비렁뱅이들 내 한둘 본 줄 알아? 말만 그냥 뻔지르라고는 외상값 달라고 하면 그냥 어? 주랭랑치고 도망치는 작자들 말이야.
4: 내 그런 사람 아이오. 의지가 떠오면 다시 값을 치른다 하지 않았어?
3: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하고는 코빼기도 안 보였잖아. 에이그 딱 보니 푼돈 하나 없는 비렁뱅이구만.
4: 이보시라요. 내 의주상인 이응찬이요.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돈이 없다 하지 않았소? 아니 아직도 나를 모른단 말이오? 어찌 그렇게 비정하게 그러시오?
3: 응찬인지 똥찬인지 밥값 떼어먹는 놈들 속은 다 똑같아. 어? 술에 고기까지 처먹고는 뭐? 돈이 없어? 이 어디 보자. 진정 돈 한 푼 없는지 내 어? 확인할래니까. 어?
4: 아니 이것도 오시나요? 이것도 오란 말이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의주와 만주를 오가며 장사를 하던 이응차는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을 실은 배가 뒤집히면서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만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던 그는 만주 땅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이응찬을 존 로스의 새로운 동역자로 예비하고 계셨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1화 복음 고려문을 통해 조선으로 출연 유춘희, 최웅, 임황건, 김보경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8.1MHz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FEBC FM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신칭의 로마서 9장부터 11장 속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오늘 설교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총 석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복음 메시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 복음 메시지는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서 안 가도 됩니다. 이제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더 가시는 겁니다. 복음과는 좀 관련이 없는 듯한 내용으로 국면을 전환시켜서 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 석장에 봤더니 한마디로 저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석장 안에 담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3부 예배, 우린 이스라엘 민족 아니잖아요. 배달결의 한민족이잖아요. 그 한민족 사람들이 이 석장을 보면서 취해야 할 교훈, 메시지가 함께 동시적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취해야 할 교훈 메시지가 뭔지 이제 순서대로 9장, 10장, 11장 대표 본문 구조들을 쏙아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4절, 5절을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장점이 거기 있습니다.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3: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2: 자막을 보시면서 노란 글씨 톡톡톡톡 보였죠. 예,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 여러분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지금 누구한테만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아이들 용어로 말할게요. 몰빵하셨어요. 자, 여기서 잠시요 약간의 편안하게요 가상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제가 민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보고 싶어요. 뭐 지금 배달결에 한민족의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지만 가상 설정이에요. 나는 유대 민족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 간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라 하죠. 율법, 신의 법, 하늘의 법. 그거를 직접 받은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또 히브리

언어요.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어를 받은 종족이 이 종족이에요. 이런 영적인 블레싱이 있어서 유대민족이 되고 싶다 그 마음도 있지만 이제 현실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돈을 굴려 부자가 되는 현세적 지혜, 이걸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현

0: 사방 주위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나라와 마을과 민족을 보호하고 세우는 이 재건 의식, 우리나라 한민족과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 아니, 제가 보기엔 좀 더 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가상 설정해서 이 민족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최상의 민족. 원래부터 이런 우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택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 이 민족을 간택 선택한 그 처음을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집사님.
1: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도리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0: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하대요? 적대요. 소수민족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가장 약한 종족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이랬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간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랬던 이 민족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어때요? 거의 넘버 원, 투 안에 들어가는 우등한 민족이라 칭함을 자타가 인정할 정도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유대민족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민족을 연구해 본 결과 그렇게 저등한 약한 민족이 우등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래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엄청난 민족적 자긍심 이거 하나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있죠. 율법을 자신의 모든 크고 작은 삶에다가 응용 적용하는 것. 민족적 자긍심과 말씀을 응용 적용하는 것. 이거를 잘 버무려서 점진적으로 최상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게 정석이에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가벼운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3부 예배에 나온 것.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과 지금 똑같죠? 우리가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삶에 응용하고 적용을 잘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몫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적게 시작하고 가장 약하게 시작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소라는 어떤 강한 자긍심 이거 하나랑 내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할까 고심하고 접목하는 것 이거 하나랑 이 두 개로 인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3대만 가면은 최상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블레싱 뿐입니까? 현실적인 블레싱 말해볼까요? 돈과 관련된 현세적 지혜도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에서 고학과 철학과 관련된 지적 식견도 그리고 가정의 신앙 철학이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증손주로 내려가는 탈무드 정신 인생과 가정을 세우는 재건 의식까지 점진적으로 잘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 가벼운 교훈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요 또 블레싱을 받은 민족인데 9장을 계속 가면은 안타까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안타까움, 비극이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9장 27절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1: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0: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비극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바다 수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누구만 구원 받는다고요? 남은 자. 소수요. 그것도 극소수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21세기 현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요.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극소수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데요. 이상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신앙심이 있고 물질의 부유함도 있고 학문과 지혜의 지식도 있고 재건의식으로 나라가 북극강변으로 들어가긴 했지만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수의 그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오직 소수의 남은 자

0: 나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극인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잘 풀렸어요. 돈 있죠. 학문 있죠. 재건 의식이 있죠. 가문 세워졌죠. 사람들이 선망하는 건다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거는 극소수래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극인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이제 나옵니다. 경각심의 교훈이며 긴장감의 교훈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기독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 3부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에게 어느 정도는 세상에 부유함이 있고 어느 정도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남이 무시 못할 정도의 힘과 권력이 혹 있다 합시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 질문 하나 가져야 됩니다. 나는 기독인들 중에 남은 자인가? 남은 자들이 아니 저 기독인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그 중에 남은 자인가? 이 질문을 평생 가지시는 게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긴장감을 보여드릴게요. 고전 9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두려워하는 걸 보세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뭐 당할까 두렵대요. 버림 당할까 봐. 버림 당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만난 자 아닙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하고 평생 복음을 전한 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대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긴장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래도 그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복음으로 자신을 크림없이 성찰했을 거예요. 내가 남은 자인가? 내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남은 자인가? 그래 막시 자신을 성찰했을 거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랬다면 바울보다 조금 못한 우리는 더더욱 되살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남은 자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왜 버림당했을까요? 왜 버림당했을까요? 그게 이제 다음 장 10장에 바로 나옵니다. 10장 2절, 3절,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0: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 돼 있습니까? 열심. 하나님께 열심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신앙으로 따졌을 때 유대민족과 한민족이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입니다. 열심 신앙은 탁월합니다. 열심 신앙은 있었는데 잘 보세요. 바른 지식을 따르는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는데도요? 예, 율법 성경이 있었는데도요. 여러분, 율법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했거든요. 3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열심히 세우더라는 겁니다. 율법 신앙에 열심은 있었는데 이 열심 신앙이 자기 중심성의 원죄와 혼합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지난 주일 설교에 의하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육신을 따르는 열심 신앙이에요. 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을 따르는 열심 신앙이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세워버려요. 예수님, 복음, 목회, 선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버림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수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뭘?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율법의 행실로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될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상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인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의의를 넘어서

0: 10장에서 뭐라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래요. 아,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느냐? 왜 주셨느냐? 율법의 수행을 통해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잘못된 지식으로 율법을 받아내고 열심히 수행해요. 그래서 율법을 수행하는 자기들의 열심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과 신에게 인정받으리라, 그래서 축복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의를 그럼 말하느냐? 로마서 10장 1에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같은 의 같은데 달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냐. 이스라엘 이들이 바른 지식에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 다시 말해 자기 의의 열심 신앙으로 율법을 지키다 보니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 축복받는다, 예수님을 믿어 보호받는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 선생님이 한탄을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해요.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0: 이사야의 통탄을 들어보세요. 주여, 여호와여,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가 믿었나이까? 통탄이에요. 경탄이 아니고 통탄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들은 복음 전한 것을 도무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업자득의 결과로 인해 버림당해요. 이스라엘 바다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다 버림당해요. 소수만 구원받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세 번째 교훈을 주세요. 자, 보세요. 열심 신앙이 있어요. 바른 신앙이 있어요. 이 두 신앙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논리적으로 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바른 신앙이에요. 물론 이 바른 신앙의 열심 신앙이면 아이들 용어로 말할게요. 왔다고 해요. 이스라엘처럼 율법과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제사와 예배에 아주 열심이랄지라도 기도에 열심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의의를 지향하는 바른 신앙인가, 아니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 신앙인가, 만약 이 후자가 되면 육신을 따르는 열심 신앙이 되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세 번째 교훈이에요. 열심 신앙 자체가 우선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바른 신앙에 열심이어야 돼. 그러니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인가? 자기 점검? 목사 역시 자기 점검 잘 해야 돼요. 목사가 변질되면 여러분들은 도민으로 변질되버려요. 자,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절망적이죠. 이스라엘 버림당했다 하니까 하나님은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완전히 폐기처분한 건가요? 완전히 버림을 한 건가요? 이제 11장으로 건너가면 답이 나와요. 11장 1절 2절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0: 자, 2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당신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버리셨느냐? No,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어? 조금 전에 버렸다 했잖아요. 예. 버려졌는데 버린 게 아닙니다.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닙니다. 무슨 언어 놀이에요? 예, 바로 이 지점에 이제 여러분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씩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1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눈으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그들에게 뭘 줬는가 잘 보세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여러분,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려면 제대로 주셔야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요. 심령, 눈, 귀가 어두워졌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고집하고 있는 거고,

0: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눈과 귀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가리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서 에바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기에 섭리가 있다고요. 들어갑니다. 11장 25절, 26절. 집사님 천천히 또랑또랑 읽어주셔요.
1: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0: 25절 다시 보여줄래요? 줄 건 걸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요.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관점에서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입니다. 좀 비하 말하면은 개,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다른 민족, 종족들이 다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 중에서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심령, 눈, 귀가 의도적으로 우둔하게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이방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방 종족 중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26절에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라.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를 25절에 이 단어를 써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 신비. 헬라어로 봤더니 미스테리온. 영어로 봤더니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단어 아시죠? 이건 미스테리래요. 수수께끼와 비밀에 쌓여 있어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사물이나 사건요. 왜 이런 순서의 섭리를 세우셨는지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신비, 미스테리래요. 여러분, 미스테리는 분석하면 더 헷갈려요. 미스테리는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분석 들어가면 헷갈려요. 미스테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 미스테리라고 해요. 결국 이 미스테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이방인의 구원, 바로 이어 이스라엘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신비예요. 11장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방인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제주 중심교회 3부 예배 이방인인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었기에 제주 중심교회 3부 예배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약간 미안한 심정을 가지게 해요. 미안한 심정이 일어나게 해요. 그런 우리에게, 이런 미안한 심정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알려주니 32절이에요. 보세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지금 제주총신교회 3부예배 이방인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보세요. 이제 언젠지 몰라요. 이스라엘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언젠간 그들도 긍휼을 얻으리라. 그래서 29절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노란 글씨 보세요. 이방인인 우리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그를 오래전에 부르신 것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제 정리할게요. 9장, 10장, 11장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이 9장에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당신의 속 깊은 신비한 섭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 민족, 곧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구약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하나님이 잠시 우둔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버림당함이라는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게 하셨지만, 다시 말해 마치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한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늘 고통 중에 있게는 하셨지만 실상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님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할 것임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석장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생 이방인들아,

0: 너희들의 선 구원을 위해 내 아들 장남 이스라엘을 가장 뒤에 세웠음을 알아다오. 그 아들 장남 챙겨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11장 마지막 단락에서 감탄을 해요. 찬양을 해요. 그리고 끝나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우리 네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감탄하는 마음으로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설교도 끝낼게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요. 1에서 8장에서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고선 그래 끝내도 되는데 왜 뜬금없이 석장을 걸쳐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주는 걸까요? 왜? 예,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요거 들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 한켠에 장남 이스라엘이 있음을 이방인 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건데, 로마서 이 석정을 읽다 보면 주관적으로 느끼건데 수많은 자식들 중 장남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장남?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어느 아버지는 장남을 애지중지야 금지오겹이야 하면서 과보로 키웁니다. 하지만요, 어느 아버지는요 그 장남을 다른 동생들보다 더 희생하게 하고 더 책임감 가지게 하고 더 아비의 뜻을 알도록 조금은 모질게 키워요. 하나님의 이 속마음을 장남이 지금 못 알아채니까 하나님의 이 속마음을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지금 나누는 거예요. 동생들과 나누는 거예요. 얘들아, 네 장남, 네 아들, 아니 형 챙겨다오. 축복해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방인 기독인 우리들에게도요, 바른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긴장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무조건 오냐 오냐 축복 축복하진 않으세요. 복음에 기반한 하나님 중심성의 기독 신앙이냐 아니면 복음에 빙자한 자기 중심성의 기독 신앙이냐 달라요.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남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동생들 형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라 잘해라 바른 신앙 가져야지 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내세요. 복음에 기반한 하나님 중심성의 바른 기독 신앙인 제주충신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제주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4-723-0691번 제주충신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어제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독교 낙관주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낙관주의가 좋은 단어지만 기독교에서 낙관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만사형통 이런 말도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뭐 공식처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요 어려운 일은 분명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와도 그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은 그 어려움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고집, 욕심, 교만 뭐 이런 내 힘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다 하시면서 제 힘이 빠졌을 때 기다리셨다가 일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목적을 잘 알게 되면요 기독교의 낙관주의, 만사형통의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으로 출발해보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렇습니다. 첫 곡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깨라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셨어요? 안 드리다가 드린 분 계십니까? 교회 방학 중에 있다가 드디어 개학한 분 계십니까? 오늘 좀 알려주십시오. 8월 10일, 지난 금요일이 이제 입추였어요. 어제 제가 밤에 좀 걸었거든요. 바람이 살살 불고 다르던데. 오늘 아침도 일어났는데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8413번님, 무더위 약간 주춤하네요. 오늘 새끼라 출석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아, 우리 8413번님도 느끼시는군요. 이렇게 또 입추 지나고 이제 8월 15일 광복절 때쯤 이렇게 다가오면은 변함없이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멘. 우리 믿는 성도에겐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5811번님. 이거 이제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4605번님 익산에서 고맙습니다. 0490 화성 마도에서 샬롬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3874번 평택 8411 부산 우리 기사님, 0317번님 인천 남동구 양평 오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실 분 전국 어디서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네, 자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덥죠. 뭐 그래도 2876번님. 네. 근데 살짝 느껴집니다. 어제 주신 말씀, 토기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깨어진 그름으로 그릇으로 주의 보혈이 스며들어와 내가 토기장이의 손에 내 삶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토기장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빚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힘을 쫙 빼고 그분 앞에 내가 내어 맡길 때,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신답니다. 그때부터. 자, 부산도 조금 시원하다고요. 유종호님 전어회도 만난다고. 자, 주가 일하시네. 주어.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출첵하시면서 가을 느낌이 난다고? 오, 2288번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뭐 이렇게 잘 꽃도 잘 모르고 곤충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귀뚜라미를 제가 봤거든요. 아, 이거 뭐가 다르구나. 저도 그랬는데. 휴가 또 잘 다녀오셨다고. 0691번님. 충주에서 어제 광복절 연합예배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감사예배를 저희 충주 효성교회에서 드렸다고. 오, 그렇군요. 3104번님. 최근 이제 그 청주 본부에 이어서 충주 중계소까지 104.7MHz로 충북 지역 극동 방송 잘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끼라에도 충북 지역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평택에 사는 우리 김송이 성도 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고요. 크,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는데 이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김송이님, 제가 곧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포입니다. 2418번님, 어제 주일 주방봉사부로서 성도님들께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드셔주셔서 행복한 주일이었다고. 조마조마했는데 펼쳤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맛있게 드셔. 진짜 행복하죠. 그렇죠?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 사투리를 문자에 적어주셨어요. 저 못 알아듣는데.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게 무슨 말이지? 0026번님. 해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제주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정왕동에서 성경 읽다 듣고 있어요. 은혜된다고 5277. 부산 조금 시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천안 신방동. 예.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전도.

0: 또 요청. 아, 언니가 친동생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같이 있대요, 같이. 자, 언니에게 제가 전화해볼게요.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는데 동생하고 같이 있대요.
1: 네, 여보세요?
0: 자, 방은경님, 언니
1: 네.
0: 맞죠? 자, 동생 같이 있다고 했죠?
1: 네.
0: 동생 옆에 있습니까?
1: 네.
0: 스피커폰으로 돼 있어요?
1: 네, 지금 그렇게 틀었어요.
0: 아, 잘하셨습니다. 자, 옆에 우리 동생분 방소희님.
1: 네.
0: 예. 지금 바꿔진 거예요?
1: 아, 네네, 목소리가
0: 목소리가
1: 비슷해서.
0: 똑같은데. 방소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하는데요. 계시는
1: 네.
0: 지역이 어디세요?
1: 아, 서울 성북구입니다.
0: 성북구입니까?
1: 네.
0: 우리 언니가 오늘 혹시 이 방송 처음 들었나요?
1: 네,
0: 방송인 거
1: 저는 처음.
0: 아세요? 방송인 거 아세요?
1: 예.
0: 예, 처음 들었어요?
1: 예, 처음
0: 처음
1: 들었어요.
0: 들었어요. 언니가 보니까 이 방송을 애청자신 것 같은데 동생 사연을 보내가지고 이제 저희가
1: 네.
0: 당첨돼서 이렇게 전화를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이제
1: 네.
0: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 방송인님 같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방학했던 분들 개학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1: 아,
0: 예,
1: 네.
0: 오늘 아무튼 이렇게 용기 내서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혹시 지금 아까 보니까 언니가 그러는데 뭐온 가족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1: 아, 네. 오늘
0: 예.
1: 그 저희 딸이 곧 생일이어가지고
0: 예.
1: 가족 식사 겸 해서 모여 있는 중이에요.
0: 아, 그래요? 딸이 몇
1: 네.
0: 살인데요?
1: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0: 고등학교 2학년?
1: 네네.
0: 오늘 생일이라고 학교 안 갔나 봐요? 아,
1: 아,
0: 방학인가?
1: 아직 방학이에요.
0: 아,
1: 여름방학.
0: 방학이구나.
1: 아, 네.
0: 고등학교 2학년 딸, 생일. 그래가지고
1: 네.
0: 지금 뭐 가족이 다 모였습니까?
1: 아, 저희 자매고,
0: 네.
1: 저희 언니랑 저랑 엄마랑 이제 저희 딸들이랑
0: 예.
1: 예, 같이 모여 있어요.
0: 딸들이랑 고등학교 2학년
1: 네.
0: 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나 봐요.
1: 네네.
0: 오, 그렇구나. 우리 아무튼 고등학교 2학년 딸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1: 아, 예빈이요.
0: 예빈이. 예빈이 생일
1: 네.
0: 축하해요.
1: 예빈.
0: 예빈이. 예빈이. 우리 예빈이 생일
1: 네.
0: 축하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와, 생일 선물도 오늘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요. 엄마
1: 네.
0: 하나, 우리 예빈이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예.
1: 아.
0: 제가 여기서 선물을 쭉 얘기해 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1: 아,
0: 황금
1: 네.
0: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광화성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그다음에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예빈이가 좋아할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쭈꾸미가
0: 쭈꾸미,
1: 좋아요.
0: 쭈꾸미. 역시 우리 요즘 아이들은 매운 걸 좋아해요. 예. 매운 불닭 같은 거 좋아해. 아, 그래. 자, 예빈이는 생일 축하해요. 쭈꾸미로 더 아주 맵게, 시원하게 먹고. 자, 우리 엄마 방소희님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예, 견과류 하겠습니다.
0: 견과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감사합니다.
0: 보니까는 우리 언니가 정말 동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전화를 드렸는데,
1: 네.
0: 예전에 한 6년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셨다면서요?
1: 아, 네.
0: 그쵸?
1: 맞아요.
0: 언니랑 같이 다녔어요? 교회?
1: 아,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었고,
0: 예.
1: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출산하고도
0: 예.
1: 이제 뭐 거의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0: 예.
1: 주도 뭐 빠짐없이 그래도 주일 성수는 늘 지켰었는데,
0: 네.
1: 약간 그때 이제 코로나의
0: 아,
1: 집합 막
0: 코로나
1: 그렇게
0: 계기로.
1: 되면서 예, 온라인으로 이제 다 드리게

0: 됐어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1: 맞아요.
0: 다시 나가는 게잘안
1: 우리 프로그램
0: 되더라고요.
1: 보면은 그렇게 코로나 방학이라고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안 가게 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대부분 그때 온라인으로 했다가 안 가다가 안 가다가 이제 계속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됐는데 이게 그냥 된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 방소희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손짓하고 계시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예빈이랑 아이들은 교회 다녔어요?
0: 아이들도 다니다가, 지금 방금 통화한 예빈이는
1: 네.
0: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혼자
1: 예.
0: 고등부 예배 매주 나가고,
1: 야, 예빈이는 나가고 있구나.
0: 근데 둘째는
1: 예.
0: 저랑 똑같이 아직 못 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니게 되면 아이들도 다니게 될것 같은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어머니도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0: 어머니는
1: 예.
0: 아주 열심히
1: 열심히
0: 교회에서
1: 신실하신,
0: 하시는
1: 예.
0: 신실하신
1: 어머니는 지금
0: 권사님이십니다.
1: 조용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은 조용하세요, 지금. 옆에서 막눈 감고 기도만 하고 계시네, 지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듣고 계시나?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우, 밝은 목소리. 어머니 옆에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 하면서 내 딸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지금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나요?
0: 아유, 기도는 해도 조마조마하진
1: 아,
0: 않아요.
1: 그래요? 하나님께 탁 맡기고, 그래. 알아서
0: 그럼요.
1: 되겠지, 이러면서.
0: 그럼요.
1: 어유, 그렇구나. 어머님은 혹시 극동방송 아시나요? 잘
0: 알죠.
1: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방소희님 둘째 따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방소희님. 네. 우리가 저 따라서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할 텐데, 다시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은 열어서 이 시간 저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0: 네.
1: 우리 이렇게 사연을 처음에 주시고 요청하신 언니, 우리 방은경님, 계시죠? 은경님, 우리 옆에 이제 이렇게 원래는 서로 이렇게 막 삼자통화 해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이 계시지만 이제 동생이 앞에 있지만,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네. 동생한테 지금 한번 얘기할까요? 소희야 라고 하면서.
0: 소희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또 느끼게 되고, 갑자기 눈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0: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교회에 가서 주님 안에서 깊은 그 평안함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또 강건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항상 나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늘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방송인님.
2: 네.
1: 잘 들으셨죠?
2: 네.
1: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그 서로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다 울컥하세요. 부탁하는 분들이 그 대상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네.
1: 그 간절함 때문에 언니가 동생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 네.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네. 하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실 거예요.
2: 네.
1: 그러니까 더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예빈이가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나요?
2: 네.
1: 예빈이 교회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2: 네.
1: 예빈이
2: 네.
1: 교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네. 방소희님이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어요?
2: 인생 찬양이요?
1: 예.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았던 찬양.
2: 원하고 바랍니다.
1: 바라고 원하고.
2: 네. 잠시만요.
1: 원하고 바라고 잠깐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 예. 네. 아, 네.
1: 원하고
2: 기도합니다.
1: 바라고 기도가 합니다.
2: 네.
1: 이 찬양 뭐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 있으세요?
2: 아,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1: 네네.
2: 제가 좋아하는 교회 언니가 저랑 친한 언니가
1: 네네.
2: 이 곡을 피아노를 쳐줬어요.
1: 네네.
2: 피아노 연주를 해줬었는데 그때 감동을 받고 좋아하게 됐어요.
1: 그렇구나. 예.
2: 네.
1: 그래서 그 뒤로도 가끔 이렇게 또 불러보셨어요?
2: 아, 네. 저도 네 불러보고 피아노도 가끔씩 쳐보고 그러는 찬양이에요.
1: 그렇구나. 예.
2: 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전하면서
2: 네.
1: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 텐데 우리 그래도 그 선물을 우리 언니한테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언니가 이제
2: 네,
1: 오늘
2: 감사합니다.
1: 언니 때문에 마련된 거니까 언니는 뭐 드릴까요?
2: 네네. 아 그럼 저도 그 견과류 세트로 할게요.
1: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언니도
2: 감사합니다.
1: 견과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 소망이 주님께서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빈이하고 우리 또 방소희님 가정. 정말 그 가정의 참소망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 네네, 네. 감사합니다.
1: 예빈이 오늘 생일 축하 행복하게 잘 하시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3: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찬미 워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생분 6년 방학 많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언니가 이제 요청했는데 목소리는 밝아요. 또 오늘 또 예빈이 딸 생일이고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동생 방소희님의 신청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했는데 지난달 민호기 목사님 저희 교회 연합예배 오셔서 멋지고 재미있게 예배 찬양 인도하셨다고 9560번님 이렇게 오셨어요. 8093번님 경남 창녕인데 무더위가 조금 한풀 꺾였어요. 40주 택배기사인데 오늘 우리 큰딸 소정이 또 생일인데 방송에서 나오는 고2 동갑이에요. 소정아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보호 아래 믿음 생활 잘하자 사랑해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정이도 생일 축하하고요. 자 혹시 아까 그 전화통화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찔림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아까 그 동생하고 똑같은 처지다라는 분 계신가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방학이든 어떤 방학이든 교회를 지금 현재 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면요 샵 1069

요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뭐 5년 방학, 6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0: 감사하네요. 부평에서 8236번님, 광양에서 흐린 날씨 듣고 계시네요. 2483번님, 친정아버지 인천 성모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군요. 기도로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 또 6762번님도 오셨습니다. 방학생 오셨네요. 방학생 오셨어요? 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를 좀 드릴게요. 꼭좀 받아주십시오. 7659번님,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바로 하거든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혹시 운전 중인가요? 차 안이에요? 혹시 옆에 엄마나 아빠가 운전 중인가요?
1: 지금 아빠 일어나갖고 엄마만 있어요.
0: 엄마가 운전해요?
1: 네.
0: 엄마한테 옆으로 잠깐 정차해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엄마한테.
0: 어머님, 옆에 잠깐 정차해 주세요. 우리 딸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딸.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정차하셨어요?
2: 네, 마침 여기
0: 마침, 마침,
2: 도착해서.
0: 마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2: 초등학교 2학년이요.
0: 초등학교 2학년. 지금 라디오를 꺼주셔도 될것 같은데. 이제 울리거든요, 방송 중에.
2: 이거, 네, 음소거 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0: 뭐, 라디오요?
2: 네, 라디오는
0: 라디오는
2: 음소거.
0: 아무튼 줄이거나 끄면 돼요.
2: 네,
0: 크게만 안 틀어놓으면 됩니다.
2: 맞아요.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세요?
2: 저희 경기도 이천이요.
0: 이천. 어디 가시는
2: 네.
0: 길이십니까?
2: 그 아이가 이번 주까지 방학인데,
0: 예.
2: 방학 동안에 그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0: 예.
2: 학원을 마치고 지금 롤러
0: 롤러
2: 스케이트 타고
0: 스케이트를 타러
2: 다니고
0: 가는 길이에요.
2: 있어요. 예, 맞아요.
0: 초등학교 2학년 딸.
2: 네.
0: 야, 롤러 스케이트. 그렇구나, 롤러 스케이트.
2: 아니,
0: 그냥 그
2: 너무 좋아하네.
0: 빙상 스케이트도 아니고,
2: 네,
0: 예.
2: 그걸
0: 하긴
2: 이제
0: 롤러
2: 하이킹.
0: 스케이트도 실내장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탈수 있으니까.
2: 예,
0: 그쵸?
2: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곳이
0: 인라인 스케이트가
2: 있어서.
0: 아니라 롤러 스케이트. 그쵸?
2: 네, 일라인은 또
0: 또
2: 다르더라고요.
0: 달라요.
2: 네.
0: 맞아요. 달라요. 그렇구나. 예. 자,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듣다가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방학이라고 주셨습니까?
2: 저는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0: 예.
2: 제가 사실 극동방송을 그냥 어떤 약간 프로그램 하나의 코너로 알고 있다가
0: 예.
2: 이거를 알게 돼서 너무 은혜롭게 제가 매일 듣고 있거든요.
0: 매일 듣고
2: 아이
0: 있어요.
2: 픽업할 때마다.
0: 아, 픽업할 때마다.
2: 네, 그래서 정말 매일 듣고 있어요. 6개월 전부터
0: 예.
2: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이 시간대도 이렇게
2: 6개월.
0: 3시 시간대도 듣고 계십니까?
2: 네, 항상 이 시간대는 아이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0: 네.
2: 항상 들어요.
0: 그렇구나.
2: 네.
0: 방학이 아니라 본인 교회 방학 맞죠?
2: 아니, 애 방학이에요. 애 방학. 애 교회 방학이에요. 애 교회 방학을 위해서 전화했어요.
0: 애 방학.
2: 아이 교회 방학.
0: 아이 교회 방학.
2: 저희는 잘 다니는데,
0: 예.
2: 이제 또 저희가 본이 돼야 아이가 잘 다니는데,
0: 예.
2: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기도 제목이기도
0: 아,
2: 해가지고,
0: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방학이라고요?
2: 네, 그
0: 교회
2: 아이가
0: 방학.
2: 방학입니다.
0: 얼마나
2: 인격적으로
0: 방학이에요?
2: 좀
0: 얼마나
2: 하나는,
0: 방학?
2: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0: 아유,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신기하네. 엄마
2: 근데
0: 아빠는 잘
2: 거의
0: 다니는데
2: 맞아요.
0: 초등학교 2학년 애가 학교도 방학이고 교회도 방학이고.
2: 네.
0: 그렇죠?
2: 근데 아이가 전화 연결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0: 아, 그랬구나.
2: 용기를 내서 아이가 문자를 해서, 엄마 전화가 이래가지고
0: 아이가 이 방송을
2: 감동했어요.
0: 같이 들으면서 나도 전화 통화하고 싶.
2: 네.
0: 그러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2: 이름을 너가 얘기해봐. 오하윤이요.
0: 하윤아, 하윤이 전화 한번 받아봐. 하윤이, 오하윤.
3: 전화가
0: 하윤아,
3: 왔거든.
0: 하윤아.
3: 네? 예?
0: 하윤이가 학교 끝나고 나면 엄마랑 이 방송을 항상 들었어요? 항상 들었어? 막 전화 연결하고 그러잖아. 선물도 주고.
3: 네.
0: 하윤이는 들었을 때 어떤 선물이 제일 하윤이한테 기회가 생기면 가지고 싶었어? 아니, 엄마는 조용히 하고, 엄마는 조용히. 하윤이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어?
3: 딱히 그런 건 없는데
0: 그러면은 아저씨가 다시 한번 불러볼까? 아저씨가

0: 한번 다시.
1: 아저씨. 치킨 초코 같은 거, 예, 색연필 사인펜에 넣고.
0: 색연필 사인펜, 아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자 대신 하윤아 다시 한번 불러볼게.
1: 네.
0: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네. 소곱창 전골 거의 다 먹는 거야. 단백질 쉐이크, 그 다음에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김 있잖아, 김 싸먹는 거, 그 다음에 김치 세트, 연어, 커피는 안 되겠네, 견과, 그 다음에 쭈꾸미, 주얼리는 엄마 거고, 예. 캡슐, 캡슐. 세탁 이거 안 되겠네. 화장품도 안 되고 레모나 비타민도 있고. 아 이거 비타민. 하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1: 레모나 비타민이요.
0: 레모나 비타민을 먹어도 되나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1: 제가 4개 때부터 잘 먹었어요.
0: 아 진짜? 하윤이가 좋아하는 색연필 뭐 이런 게 없네. 크레파스.
1: 집에 많으니까 괜찮아요.
0: 뭐가 괜찮아?
1: 집에 많으니까.
0: 집에 괜찮아요. 많으니까. 그래. 좋아 좋아. 근데 레모나를 먹어봤고 오 하윤이에게 레모나 선물을 줄게. 엄마가 옆에 아까 속닥속닥 거렸는데 엄마는 뭘 원하시는 겁니까?
2: 아 PD님 감사해요. 예. 저는 가능하면 쭈꾸미도 될까요?
0: 알겠습니다. 쭈꾸미.
2: 아 감사합니다. 네.
0: 하윤아.
1: 네?
0: 하윤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면서 잠깐.
1: 네.
0: 학교 방학처럼 교회도 지금 방학을 하고 있다면서.
1: 네.
0: 근데 학교도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학교를 돌아가야 되잖아.
1: 네.
0: 그런 것처럼 교회도 돌아가야 돼.
1: 네.
0: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윤이를 보고 싶어 하셔.
1: 네.
0: 물론 이제 예수님을 교회에 안 다녀도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데
1: 네.
0: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예수님이 하윤이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시켜서 하영이한테 전화하게 하신 거야. 응? 예수님이 우리 하영이 엄청 사랑한대요.
1: 그래요?
0: 어, 진짜.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영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1: 맞아요.
0: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어. 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
1: 네.
0: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 하윤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께 다시 예배 드려야 돼.
1: 네.
0: 예수님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
1: 네.
0: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1: 네.
0: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매일 보잖아.
1: 네.
0: 안 보면 엄마가 우리 하윤이 얼마나 보고 싶은 거 알지?
1: 네.
0: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보고 싶고 기다리고 계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가야 돼.
1: 네. 이번 주 꼭 나갈게요.
0: 이번 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빠짐없이 가는 거야.
1: 네.
0: 예수님이 이제 하윤이 보고 싶어가지고 대신 아저씨한테 이렇게 시킨 거야.
1: 아.
0: 우리 하윤이 좀 잘 나오게 좀 해달라고.
1: 네.
0: 자, 그러면 하윤이 아저씨 따라서 기도 한번 할까? 아저씨
1: 네.
0: 따라서. 자.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0: 와, 하윤이 너무 잘했어요.
1: 어.
0: 하윤이 너무 잘했어. 하윤이 아저씨하고 약속했어.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1: 네.
0: 아유, 너무 고마워요. 어. 하윤이가 지금 이 방송 전화 연결한 게 전국에 지금 다 들리고 있거든?
1: 어.
0: 사람들이 다 들었어.
1: 네.
0: 아저씨하고 약속한 거.
1: 네.
0: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꼭 친하게 이제 만나야 돼.
1: 네.
0: 하윤이가 좋아하는 혹시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기억나는 거 있나?
1: 그 어린이 찬양도 돼요?
0: 오, 한번 얘기해봐. 제목.
1: 하나님을 만나요.
0: 하나님의.
1: 하나님을 만나요.
0: 하나님을 만나요.
1: 네.
0: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에는 없네. 아우, 미안해. 하나님을 만나요. 아, 어? 이게 제목 맞아?
1: 하나님을 만나요. 제목 맞는데.
0: 아우, 미안해, 미안해. 이게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아저씨가 구해가지고 꼭 들려줄게.
1: 네. 네.
0: 자, 우리 하윤이하고 우리 어머님.
2: 네.
0: 예, 예. 오늘 참 우리 하윤이가 정말 똑똑하고 귀엽고 똘방똘방하고요. 너무 좋네요.
2: 너무 감사해요.
0: 그러니까요. 진짜.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2: 네, 네.
0: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아요.
2: 네, 네.
0: 자, 오늘 맞아. 이렇게 신청을 하윤이가 했다는 거잖아요.
2: 네, 네. 예. 하윤이가
0: 예, 예. 하윤이와 함께 계속 예배 잘 드리시고 예.
2: 네.
0: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하윤이 빠이빠이.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이 새끼라 듣다가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를 직접 보냈네요. 근데 진짜 교회 방학이긴 합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이렇게 또 통화한 건 처음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자,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 또 계시는데, 자,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내일도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0: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게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면서 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 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0.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시편 22편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목가적인 아주 낭만적인 풍경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또 지나가지만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마주하는 현실은 암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에워싸고 둘러싼 것 같은 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 생각이 났는데요. 야곱이 자기가 비천해졌을 때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인생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야곱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처럼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실 때에는 평탄하고 쉬운 길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는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저 산 위에 풀들이 더 자랄 때에는 그 산을 향해 거친 바위를 건너가야 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샘이 끊어지면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또 험산줄령을 넘어서 물을 찾아 어려운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곳 으슥한 곳에는 맹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위기와 위험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깊은 골짜기, 어둠에 그늘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가 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관계들이 다 깨어질 때가 있고 요즘은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 마음이 훅쿵 하고 무너져서 막 나도 주체를 못하고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 오늘 표현, 오늘 말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를지라도가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갈지라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walk through예요. stay there 거기에 머물러가 아니라 walk through 지나갈지라도 통과해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통과해 가야 합니다. 밤이 지나야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 창조의 질서 안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때도 6일 동안 똑같이 한결같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우리의 인생의 저녁은 울음이고 슬픔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그 저녁이 되고 끝이 아니라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창조의 새 아침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이 어둠, 허무, 혼돈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리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창조의 새 아침, 밤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맞이하는 창조의 새 아침은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시는 충만입니다.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어둠과 흑암이 아니라 광명의 역사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새 광명의 길이 열리고 폭풍의 바다를 지나가야 평온한 하나님의 대양을 마주할 수 있게 되듯이 오늘 우리도 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겨내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생각나요?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셨을 때에 그 인용한 말씀이 시편 22편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죽음의 고난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시편 22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다 녹아내립니다. 내 힘이 말라서 마치 질그릇 버려진 질그릇 깨진 조각처럼 바짝 말라 있습니다. 내 혀는 입 천장에 쩍하니 붙어서 악소리마저 낼 수가 없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물어 뜯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벌거벗은 수치와 모욕,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이와 같이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좀 크게 넓게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인 비밀,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시편 22편 이 고난의 때를 지나야 시편 23편 선한 목자가 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야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답은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질문하는데 누가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을 준다면 조심하십시오. 대부분 이단이나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는 오직 그분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는 한 번도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인생 플랜대로 진행되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서 플랜 A를 짰습니다. 플랜 A대로 간 적이 있어요? 플랜 A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플랜 A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해답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마주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길이 하나 있는데 플랜 A가 막히면 그건 나의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 플랜 B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플랜 B,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방향대로의 플랜 A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플랜 B를, 그 플랜 B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라,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 플랜 B에 우리를 당신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저려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은 전통적으로 30세가 되면 드디어 그때까지 참 훈련받다가 30살이 되면 그제서야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시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30세까지 에스겔은 온통 자신이 그 계획, 그 플랜,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에스겔에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때가 바로 서른째 해 에스겔 나이 30세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30세 에스겔은 저 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고사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버렸습니다. 훼파됐습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냥 잡혀온 것도 아니고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 강제 노역, 남의 땅에 강제 노역을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인생의 플랜 A는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자기의 계획은 다 꺾이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서른째 해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 그발강가,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저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에스겔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플랜 A가 무너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드시는 인생의 플랜 B,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고난을 어떻게 요리조리 피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위기대처의 과정이다. 고난을 헤쳐가는 과정이다. 극복의 과정이다. 야구들 좋아하십니까? 가끔 야구를 보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투수도 1회부터 던져서 9회까지 한 번도 위기를 맞지 않고 퍼펙트로 던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위기를, 자기 내적인 위기, 피지컬의 위기, 마인드의 위기, 여러 가지 분위기의 위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그 선수가 승리하고 위대한 길로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위기 대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더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합니다. 아니, 찬양을 해도 그냥 할 뿐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할 뿐입니다. 인생을 건 기도를 하고 인생을 건 찬양이 울려 퍼질 때는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기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더 찬양으로 감사로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다

같이 이 광야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광야 학교를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말 생각해 보세요. 요셉, 엘리야, 조금 전에 말한 에스겔, 다니엘, 다윗, 그 이름만 들어도, 느헤미야, 그 이름만 생각해도 모두 다 한결같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야 할 고난의 광야는 과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헤쳐나가야 할 운동이, 넘어가야 할 장애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사망의 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이 세우시는 플랜 B,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디에 눈이 더 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섬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마음들이 먼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의 눈이 머물 게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뒷부분에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더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받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거 붙들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 해라고 하는 건 망할 거예요. 아이고, 다 꺼질 거, 완전히 폭망할 거, 그거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해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올 것 같은 거죠. 올 것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진짜 이렇게 막 찾아왔으면 그걸 막 이겨내라고 정신이 없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심지어는 거짓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이 두려움, 이 거짓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주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떤 상황, 모든 상황,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황당무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주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 안에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주변 환경만, 상황만, 펼쳐져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정작 주목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팩트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가고자 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습한 두려움, 갑자기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볼 때 그는 꼬르륵 꼬르륵 그 물속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입니다. 다윗이 구척의 장신인 골리앗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크기만 보고 그 강함만 보아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마주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잘 견뎠어요. 오늘을 잘 버텼어요. 그런데 내일 뭐가 오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아유 내가 어떻게 견뎌, 어떻게 힘들어.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저들이 광야의 과정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됩니까? 그렇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꼭 만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를 외롭게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건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주변에 싹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람 좋아, 친구 좋아, 뭐 좋아 그리고 쫓아다녔는데 정작 내가 어려움이 닥쳐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냐? 신기하죠?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나만 그러나? 아내들이 이런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하고 다퉈서 화딱지가 나서 집을 팍팍 차고 나섰는데 막상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갈 데가 없더라. 우리 아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갈 데가 없다.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막막해요. 그래서 처량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요. 누구하고 싸운 것, 남편하고 싸운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도 없다는 것, 이 심정을 토로할 데가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처량하고 막막해서 더 실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누가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때 그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인도대가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아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병상에도 나에게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화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눈밭을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네 개예요. 두 개는 내 거, 두 개는 예수님 거.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너무너무 죽겠고 힘들 때는 두 개가 없어졌어. 나 내 발자국인 줄 알고 아유 정말 힘들 땐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를 참 표현이 적합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셀 수 없는 죽음의 고통. 다윗이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의 몸을 도피하고 바보 흉내를 냅니다. 살아남으려면 미친 척을 해서 바보는 문지방에다가 어기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려. 그 아기스 왕이 저 다윗이 블레셋을 죽인 우리의 원수인데 저거 바보다, 저거 죽일 필요도 없다 그러고 살려는 이런 굴욕을 견디면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사랑하는 가족?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 그의 안에 불

0: 하는 복수심?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남들보다 강한 성공의 의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초년에 그런 경험을 하면 인생의 대부분 트라우마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가게 되죠. 애했다 모르겠다. 이생망이다. 이생망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한다는 말 아세요? 어려운 말이죠. 성경에만 거의 쓰는 말입니다. 잘 되는 게 형통인데, 뭐가 잘 된,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되시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한. 저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분들한테 꼭 이 말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크지만 문제보다는 은혜가 큽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문제보다 은혜가 큽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움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개척 선교사죠.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가 선교하려고 큰 강, 황하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환상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게 있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런데 꿈속에서 갑자기 그 물이 확 불어나더래요. 그냥 물이 불어나서 그 큰 바위를 덮었어요. 그 큰 바위를 덮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보다는 은혜가 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복 중의 복.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FEBC 극동방송입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규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네,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요즘 SNS나 영상 플랫폼을 보면 의외로 인기가 많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강아지가 사료를 먹는 소리, 그리고 산책을 다녀와서 물을 찹찹 마시는 소리를 담은 ASMR 영상인데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물을 마시는 소리와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보고 있으면 괜히 웃음이 나고 반려동물로 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곤 하죠.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고 있으면 괜스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강아지가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 모습만 봐도 잠시 웃게 되고 왠지 모를 힐링이 됩니다. 아마 현실을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은혜 충전 라이브와 함께하는 내일의 저녁도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한 곡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이야기 한마디에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시간. 은혜로 충전되며 내일을 걸어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말이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며 8월 10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서머 스페셜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어노인팅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매일매일 출석 단어 나갈 예정인데요. 출석 단어 보내셔야 체크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출석 단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는 라이브, L-I-V-E, 라이브가 출석 단어였고 이번 한 주는 다시 돌아온 은혜입니다.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와 오프닝 내용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은혜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데일리 미션도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월요일 MZ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바로 문제 나갑니다. 자, 요즘 뜨는 아이돌 가수 멤버 중에 미남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걸 굉장히 유행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지금 따라해보세요. 한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검지와 중지를 핀 후에 V, 우리 사진 찍을 때 V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V를 뒤집어서 검지와 중지가 아래로

상냥하게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과연 뭐라고 외치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두 글자예요. 검지와 중지를 거꾸로 V를 만든 후에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뭐뭐 라고 외친다고 하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주의 이름 높이며 옹기장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월요일에 준비되는 MC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뜨는 아이돌 가수 멤버 중 한 명이 요걸 유행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못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V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사진 찍을 때처럼 앞으로 쭉 뻗어서 V를 만들어준 이후에 손을 뒤집어서 검지와 중지가 아래로 향하게 거꾸로 V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외치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말을 외치는 걸지 정답은 아주 심플한 두 글자입니다. 아, V를 거꾸로 앞으로 쭉 뻗은 후에 뭐뭐 이렇게 외친다.

라고 하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를 만들어서 산삼 스틱과 함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만나보죠. 축복의 씨앗.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김해 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제이어스의 위대하신 주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 앞선 아수르가 온 세상을 호령할 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모두 다 각자 생존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 대제국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 속국으로 살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그들에게 저항하든지 선택해야 했어요. 반대로 이 남유다는 얼른 그 아수르 뒤에 줄을 서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그 애굽 뒤로 이렇게 줄을 닫고 선 거죠. 아수르 따라가다가 애굽 뒤에 줄을 서는 바람에 그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곤혹을 치렀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난주에 라기스가 바로 그때의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 어간에 이 이야기들이 진행될 때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바벨론이 점점 더 세력을 키워서 아수르의 수도인 저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끼리의 싸움이 이 남유다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과 함께 나라가 조금 여유를 부리며 정신을 차려요. 문제는 아, 저 남쪽에서 잘 지내고 있던 애국왕, 이집트의 왕 느고가 이 상황을 타서 이렇게 북상을 하여 그 하란, 거기에 남겨져 있던 아수르의 잔재 세력을 치고 이어 그 옆에 니느웨를 점령한 바벨론까지 침공하려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지. 조그만 나라, 남유다의 왕이 요시아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걸 막아 나섰다가 그만 무깃도에서 허망하게 전사합니다. 자, 남유다의

그 요시야를 죽이고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되돌아가던 애굽왕 느고가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와서 보니 요시야 다음에 자기들끼리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를 보고 너 누구 마음대로 왕이야? 그냥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이고요. 대신에 약삭빠르게 은금으로 조공을 받지 여호아킴을 그 대신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몇 명의 왕들이 짧게 제휴하며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던 남유다는 결국 또다시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며 비로소 왕국의 문을 닫습니다. 바야흐로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에요. 자, 일단 그 예루살렘에 있던 왕과 귀족들을 싹 정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궁전과 성전과 집들과 성벽까지 다 불사르고 허물어버려요. 정말 초토화 작전.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바벨론의 속주가 되었고 그달리아라는 이가 총독으로 잠깐 임명되었지만 끝까지 바벨론을 반대하던 잔존 세력들이 그 총독을 암살해버려요. 그리고는 반대 방향 애굽 쪽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택하면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언자 예레미야를 억지로 가기 싫다는데 부적처럼 그를 데리고 가요.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내려가 그곳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죠. 그리고 그때 함께 내려간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다음 시간 신약시대의 첫 거점인 저 알렉산드리아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바로 이 시기에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저 동편이죠. 이 바벨론 땅의 포로를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로 향합니다. 그 당시 이 유다의 백성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이 시편 79편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뒤로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포로들 가운데 있다 가정해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시뻘건 불과 검은 연기를 도시 전체에서 막 품어내고 있어요. 끔찍한 죽음을 맞았던 우리 가족들의 시신을 채 묻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 쇠사슬에 꿰어 수개월간을 맨발로 행진해야 했습니다. 실은 끌려가는 거죠. 함께 출발했던 많은 동료들 가운데 여럿이 그 중간에 너무 힘들어 유명을 달리했고요. 어쩌면 나도 저들처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드디어 저 멀리 바벨론의 성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면부지의 땅 바벨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제국의 수도 바벨론으로 들어서며 그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큰 성읍 바벨론은요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종교적인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위한 예배 장소가 55개, 대지의 신을 위한 예배 장소가 300개, 하늘의 신을 위한 예배 장소가 600개, 그리고 신들을 위한 제단이 400개나 있었대요. 또 그 도시의 중앙에는 그들 최고의 신이었던 마르둑을 예배하는 높이 91m에 이르는 에테메난키 지구라트가 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높이 엄청난 것으로 인해 누구든 어디서나 그 신전을 볼 수 있었고요. 그 크기로 인해서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땅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유대인 포로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와, 저런 신이었으니 우리가 패한 게 당연하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여러분, 아무도 자신들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번에 매주 던졌던 질문을 던져보시죠. 여러분, 전쟁의 포로가 되어 그 땅에 끌려온 이들에게 바벨론은 무슨 의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오늘 김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거점,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그 땅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은 그 땅에서 저들이 씨름했던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땅에서 저들이 붙들게 된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한 개씩 생각해 보시죠. 가장 먼저는 해석이에요. 해보십시오. 해석. 여러분, 만약 제가 그 포로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저는 가장 먼저 제 안에서 솟구쳐오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부터 찾았을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이제 나는 끌려

이 바벨론 땅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새 주인이었던 바벨론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들을 조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반박이 불가능한 조롱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고 끌려온 유대인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형편에 처하게 된 걸 보니 정말로 뭘 크게 잘못한 것이 있었나 봐. 여러분 뭡니까? 해석을 시도한 거예요. 시편 106편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포로기를 이해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니 불순종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되었구나라고 해석한 거예요. 포로기라는 고난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저 앞서 저 여리고에서부터 하나님의 헤렘 심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 땅을 진멸하고 우상들을 다 훼파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치 않았어요. 그 다음 이야기들 실로 예루살렘이 변화 속에서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과 섞여 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특히 사마리아를 섬길 때 우리는 저 베니게 지역 오므리와 아합이 그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어떤 악한 영향을 받았고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라기스 이야기를 할 때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과 신전들을 보고 은혜 받아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다 보았어요. 다 끔찍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신 거죠. 그 시편 106편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신들을 그 가나안 신들을 섬겼는지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그 땅의 신인 그모스 같은 신에게 여러분 자녀를 불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를 맞게 된 것이었구나. 그들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려움을 겪는데 신앙적으로 이 고난이 해석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때에는 자기들이 어긋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다시 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깨달음이 그들이 포로기에서 얻은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그것에 관한 신앙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그 해석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점이죠. 틀림없어요. 그것은요, 그때 그곳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주어지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는 단연코 예레미야였죠.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 너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 피해를 줄여라. 이제 우리 민족은 곧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머물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를 매국노라 불렀습니다. 폭행에, 감옥에, 웅덩이에, 진창에 너무너무 심하게 괴롭혔어요. 자기 편 아니면 다 적군이거든요. 그 순간 예레미야가 절규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그만하련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막상 그러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구나 탄식합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나라가 정말로 멸망했어요. 그러자 그는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자, 그들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했고 자기들도 그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왔으니 여러분 그들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표정으로 편지를 뜯어봤겠어요. 혹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에게 이제 이 정도 혼났으니 우리 정신 차렸지? 이제 다시금 이 적군의 손에서 벗어나 돌아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뜯어본 편지 내용은 뜻밖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대한 본문이에요. 그냥 그 끌려간 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거기 정착해서 살아라. 왜요? 그 고난은 앞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워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실망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그들은 묵묵히 그 땅에서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도 실은 지금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읽고서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 즉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달았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얘기예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님의 말처럼 이번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의로운 칼이었구나. 그 비극은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포로기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모가 맞지. 이건 하나님의 징계니까 지금은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게 맞아. 여러분, 해석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해야 될 일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야말로 오래전에 우리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며 올려드렸던 기도 중에 그 몇 번째 기도를 해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뭐예요? 딱 이 상황의 기도입니다. 죄짓고 이방민족에 끌려갔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땅에서 이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90세가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70년 내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서 이 기도를 드린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혹시 오늘 여러분 이런 고난, 이런 포로기 한가운데 처해 있지 않으세요? 그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신앙적인 해석인데, 그 해석은 언제나 거기에 주어지는 현재형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그곳에 주어지는 현재형의 말씀 때문에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곤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포로기처럼 암울하십니까? 참 힘들지만 그때는요, 여러분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현재형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어야 상황을 깨닫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예들이 되게 많아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이른 여호수아가 그 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주어는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 불러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말씀이 2절에 나와요. 함께 읽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데 누가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자기의 말을 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설교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에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야 돼요. 설교 행위를 진행하는 이 시간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워야 되는. 같은 의미로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해요. 뭘 감사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건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정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는 교회에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땅이에요. 바벨론이에요. 포로기예요. 그때는 가장 먼저 그 땅,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뭘로 해석합니까? 현재형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둘째, 바벨론의 포로기를 렌즈로 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중요한 주제는 그 땅에서의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그 땅에서의 하나님 신앙. 보세요. 그 고난, 이 포로기에 대한 해석이 일어났어요. 아, 이건 우리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그 포로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러니까 이놈들아 이 벌을 똑바로 받아,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즉 그 기간 동안 그곳에는 벌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저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아, 이게 포로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잖아요. 그분은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주며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 아우를 죽인 죄로 떠돌아다니게 된 가인에게도 표를 주며 그를 지켜주셨고요. 또 우상 숭배로 몸살을 앓던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외치도록 해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 그걸 저들이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즉, 이 포로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가 다시금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이걸 믿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끝까지 그 하나님 신앙을 지킨 이들을 주목하셨어요.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똑같이 신앙하는 것이 가능하다를 증명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한 찬양 사역자가 앨범을 내고 콘서트, 방송, 집회 등등이 활발히 그 등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담도암 선고를 받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 이건 고난이요 포로기입니다. 그가 명색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서운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그녀는 집회 중에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괴로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에 남겨진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저는 그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 남편을 보내기 싫었어요. 실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던 제 믿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만들고 부른 김명선 전도사라는 분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다스리고 결국 자기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을 똑똑히 체험했어요. 야, 심지어 포로기로 끌려온 이곳까지도 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살아나야 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 그 포로된 자의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땅에서의 여전한 하나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쉽지 않는 그 삶에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저들이 갖게 된 소망입니다. 포로기에 접어든 이스라엘은요,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살게 된 동네마다 회당, 시나고그를 짓고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요. 분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혁명적인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고향 땅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끌려와 있는 포로의 땅 그 한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 주시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회복의 약속을 통해 그들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이곳에서도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땅을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포로기 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든 포로기를 신실하게 통과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앞선 시간에 우리 예루살렘을 묵상하며 비록 그곳은 멸망당하지만 새로운 땅, 저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몇 가지 환상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특별히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관한 환상과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강조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요, 이 설교문을 준비하던 이번 주간, 특별히 제가 이 설교문을 써내려가던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이 정확히 그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나만 전율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나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이야기예요. 포로기 한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

0: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저를 한 골짜기로 인내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들어서 친숙하시죠? 그 골짜기 가보았더니 거기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가 대답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는 이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적용이 되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탁탁탁탁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며 설교문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의미하는 게 있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포로의 형편에 처해서 이러저러한 고난의 한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그런 성도들이 마른 뼈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놀라운 것은 에스겔에게 그들을 향해서 뭘 하라 하십니다. 뭘 하라 하시죠? 나의 말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예, 대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대언, 대신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단순히 봤습니다. 다시 여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포로기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마른 뼈예요. 우리들의 마른 뼈예요. 바싹 말라버려서 전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오래돼서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 이게 김 목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굳어진 그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을 향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대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마다 서로 연결되니라. 우와, 그 다음에 묘사를 보면 이제 그 뼈들의 힘줄이 붙고요, 살이 붙고요, 여호와의 생명이 들어가요.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또 대언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기여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게 포로기의 마른 뼈들이에요. 11절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 스스로, 뼈다귀들이 그들 스스로 말한대요. 우리는 다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기들의 현재의 모습이 너무너무 형편없다는 걸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의 점수가 낙제 점수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건 바벨론 포로기야, 여기는 희망이 없어, 절망의 말을 스스로 내뱉고 있어요.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결론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이 바벨론 땅의 포로기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목하게끔 해줍니다. 먼저는 해석이에요. 고난에는 언제나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잠잠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도 저들 여전히 유지했던 하나님 신앙입니다. 별일들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들도 있었고 후회도 있고 이러저런 부족함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그 땅에서도 여전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에서 저들이 가진 소망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곤고했어요. 하지만 심지어 그런 바벨론 땅에서도 또 그 포로기에 처한 거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신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걸 놓치지 않는 자, 힘들죠? 그래도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다시 삶의 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고

0: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의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Fear Worship의 마귀들과 싸울지라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피아월십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 계속되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월요일 MC 퀴즈 문제에 참여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뜨는 아이돌 가수 멤버 중 미나미라는 멤버가 요걸 유행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앞서 1부에서 따라하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앞으로 한 손을 쭉 뻗은 후에 검지와 중지를 펴서 V, 우리 사진 찍을 때 V를 만들어주시고 그걸 뒤집어서 검지와 중지가 아래쪽으로 가게 뒤집은 이후에 이렇게 외치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예, 이렇게 외치는 거라고 하는데 뭐뭐라고 두 글자 외친다고 합니다. 강력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데요. 아, 다 드렸다. 네, 다 드렸어요. 네, 못 맞추실 수 없죠. 네, 이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볼게요. 지선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만 하여도 우리의 삶에 행복과 감사는 셀 수 없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감사를 할 내용인데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욕심이 생기게 되죠. 진료 현장에 있다 보면 난청과 관련된 부분에도 최근에는 사람의 탐욕과 불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의 한 예가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 산재 판정과 청각장애 진단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산업재해라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우리의 신체에 중대한 외상이나 질병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대개는 원치 않는 사고에 의한 것일 때에 한해서 그 의미를 국가 차원에서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치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든 대기업이든 산재보험료를 내는 형태로 그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에서 개인이 내는 의료보험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동계의 힘이 커져 소음성 난청도 산재로 판정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근로자가 어떤 직장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때는 고령이겠죠. 그런데 청력이 떨어졌다고 산재 신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분은 이미 노인성 난청이 올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고 하여도 자신이 평생 일하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산재 판정을 해달라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또는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과연 정당한 요구일까라는 것이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평생 고용을 해서 살게 해주었는데 귀마개 등을 착용시키는 등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고 해서 산재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산재 판정을 해서 산재보험 재정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산재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0: 그런 산재 퇴직자가 많을수록 기업이나 고용주들은 다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과관계를 100%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고용시장에서는 청력이 조금만 떨어져 있는 분이 있어도 채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법하고 골치 아픈 사람은 미리 뽑지 않겠다는 것이죠. 결국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생존형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엔 공인노무사들이 난청, 관절염, 심지어 심리적인 문제까지 마구잡이로 노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산재 신청을 하는 바람에 산재기금이 엄청나게 소멸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최근 노조의 힘이 사회적으로 턱없이 강해지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노동자의 편에서 제도나 법률을 제정하다 보니 이런 법이 생기고 이런 틈새 시장을 주인 없는 돈처럼 생각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 재정 마련의 수단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노무 관련 업계는 사회 공의와 정의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되돌아봐야 할 문제고 또 자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대다수 선량한 기업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시장에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료 강국입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 복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난청이 심한 경우 청각장애인 제도가 있어서 보청기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탐욕을 부린다면 그나마 있던 좋은 제도조차 그 순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눠서 난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난청이라는 질환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였습니다. 샬롬.
1: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힐송 워십의 Christ is enough 주 한 분만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MC 퀴즈 정답 발표해 드려야죠. 아, 우리가 MZ세대 따라가기 참 어려워요. 예. 뭐가 유행인지, 이게 왜 유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오늘 유행하는 문제를 한번 내드려 봤습니다. V를 앞으로 손을 쭉 뻗어서 거꾸로 만드신 후에, 뭐뭐라고 외치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정답은 바로바로, 야호! 야호!입니다. 야호! 자, 오늘의 정답 야호였습니다. 야호. 우리 산에 가서 외치는 거라고 제가 힌트도 드렸었는데, 그 미남이라는 친구가 요즘 요걸 유행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유는 뭐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배워가는 입장에서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공부해 보시죠. 자, 그리고 지난주 선물 당첨자는 내일 이 시간에 발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먼저 기타 연주로 듣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합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천관웅 목사님의 미랄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0: FEBC.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2: 수련회와 여름 행사를 마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면 며칠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 이제 진짜 달라지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뜨거움은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다 보면 예전 그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낸 다음 완전히 무너져서 죽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지요. 그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의 인생의 수련회와 같은 날이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을 치지요. 광야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 하루 만에 죽기를 구합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세상은 그대로였던 것이지요. 이세벨은 여전히 왕비였고 자신은 여전히 쫓기는 처지였습니다. 뜨거움이 식고 남은 건 지친 몸과 나 혼자가 라는 외로움 뿐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잠든 그를 깨워 떡과 물을 먹이시지요. 그리고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지요. 하나님은 산 위에 큰 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광야에 계셨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광야에는 천사가 가져다주는 떡이 없었습니다. 40일을 굶으신 채 시험만 받으셨지요.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밤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천사가 왔지만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홀로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움이 식은 그 일상에서도 결코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련의 뜨거움이 며칠

0: 실만을 식었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식은 다음이지요. 하나님은 캠프파이어처럼 뜨거운 순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출근하고 등교하는 아침, 큰 감동 없이 펼쳐지는 성경, 어제 부딪힌 그 친구를 다시 마주하는 자리, 바로 거기서 조용히 찾아와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진짜 무대는 큰 수련회였던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작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뜨거웠던 마음이 며칠 만에 식어도 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다시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하루가, 나의 일상이 진정한 무대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출발점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예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도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른 데보다 훨씬 길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심하게 침체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침체되었는데 침체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년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다 말합니다. 목회자 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회자 거의 없고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중직자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해하는 신앙의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의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포도나무 교회 연구 표어입니다. 이 삶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삶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27년 전에 개척될 때, 그 이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개척한 주님이 새로 교회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 한참 이 우리의 신앙을 집중적으로 배워가게 하고 계셨는데, 이런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이 구절에, 또 이 구절이 말하는 신앙의 토대에서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하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라는 이 표현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앙의 본질의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디 그 말이 나오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으려면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게 그 삶의 의미가 뭔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걸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4절 5절에 다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5절에 특별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게 그걸 의미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어순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하기 쉽거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절, 19절, 20절.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구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Do not이 아니라 can not입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도 거기에서 모든 사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뭐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삶이고요. 성경 전체. 명확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5절, 16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잘 성경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나눌 부분들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은 그는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죠.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 그래놓고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러면서 내 장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이 하나님을 택하는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면

너희의 장수이기 때문에 너희 민족의 생명이 길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명확하게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존재를 대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기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 어디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말이 나오느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거기 나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개정 한글에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사람이 아니니까. 올해 개역 한글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제가 대만 새물결 신학원에 지금 벌써 못 간 지 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빨리 오기를 원하고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요. 대만 새물교 신학원 가서 강의하면서 이 구절에 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우리말로 읽자면 부종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문의 그 뜻은 원어의 그 뜻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여기 부종하다란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착달라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착달라 붙어 있으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부종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원어 베다크는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 누구누구에게 착 달라붙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남녀 간의 완전한 결합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리킨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부부 사이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16절에 3개, 20절에 3개가 나오는데 두 번 다 반복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반복돼 나올 뿐만 아니라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동일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번 다 나오고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이 요소들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6절,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 택하는 길을 말하면서 여기 명령, 법도, 규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모두 동의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4장 1절, 5장 31절 등을 보라.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표현된 용어들 중에 많은 용어들이 명령, 규례, 법도 등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착 달라붙어 있는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우리 삶 속에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안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순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 불순종의 문제 이전에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대로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할 따름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 이거라도 해야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복은 세상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우리의 신앙을 복제들을 건드는 무당처럼 만들어버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우리말 성경의 20절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지켜야지. 예, 말씀 잘 지켜야 합니다. 아까 세 번째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킹 제임스, RSV, NIV 성경, ESV 다 주요한 성경들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성경들입니다. 그 성경들에 보면 모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한 삶을 살되 성경에 토대한 삶을 살되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인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행하시고 청종하는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약인 구약인 똑같습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라고 말하면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 사망과 저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생명이시면 내가 네 생명이고 내 장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택하는 길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은 성경에 나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우리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인 내용들만 믿는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0: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삶을 동참하는 삶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신약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자원 중에 핵심적인 자원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부활의 능력이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다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열매 풍성하고 생명 풍성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1: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발표였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당사자 대화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를 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영구적으로 고착이 됐고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핵과 미사일 증강을 중단시키고 싶어 합니다. 작아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오늘은 다시 한번 이유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핵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핵은

0: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죠.
1: 네.
0: 그런데 최근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자, 김여정 부장의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언급,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1: 네.
0: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7월 27일 담화를 내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1: 네.
0: 김 부장은 이를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라고 규정했고요. 또 이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북한 헌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고착되었으며 또핵 능력도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1: 네. 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발표한 의장 성명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네, 먼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요,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다자 협의체입니다.
1: 예.
0: 이 포럼이 지난 7월 2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거든요. 포럼에서 25일 의장 성명을 냈는데요.
1: 예.
0: 2년 연속으로 북핵 개발을 우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당사자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포럼에 불참했고요. 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올해도 포럼에 참여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지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 예.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단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준 접근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우선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1: 네.
0: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자라는 구상입니다.
1: 예.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또 상응전의 조치를 맞바꾼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몇번 있었죠. 예, 예를 들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 뭐 일본이 중유,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또 2007년 6자회담에서는요,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신고, 검증 단계에 맞춰서 에너지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1: 예, 이런 선례가 있지만 그때와 또 지금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0: 예, 사실 그때도 잘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요.
1: 예.
0: 그때와 지금은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1: 예.
0: 북한이 핵 활동이 영변 정도가 아니라 영변을 넘어서서 우라늄 농축 시설과 또 미신고 시설 등으로 확대된 만큼 어떤 시설과 핵 물질 활동을 동결 대상으로 삼을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1: 예.
0: 또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와 현장 검증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이제 관건입니다.
1: 네.
0: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 핵 무력과 운반 수단 미사일 발사 능력이 그 완성 단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장 단계 아닌가
1: 네.
0: 하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완성 단계에서 비핵화로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최근에 있었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의 발표한 의장 성명을 두고 또 김여정 부장의 비난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뒤에 핵 무기 생산과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번 담화에서도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멈추게 하고 단계별로 해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와 핵 능력 강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요, 비핵화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한국은 그 재래식 무기 수준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 핵을 내려놓고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인정한다면 비핵화 주장은 안통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예.
0: 자, 그런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또 보수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1: 네.
0: 핵을 머리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본다면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북한의 안보에는 공감을 하

0: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그 남한에 대한 핵 위협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반대로 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라는 주장은 남한의 입장에 공감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0: 기조라는 당근 정책, 이 두 가지를 북핵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30년 동안. 그 이유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의 논리로 혹은 경제 이익으로 북한을 다루려 하지 말고 미국과 남한과 북한의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한국과 미국은 대화와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또 남한 경제와 공동 기반을 갖게 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미국 경제 의존성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남북한 또 북미 간의 경제적 이해가 공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깨뜨리는 것은 북핵에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이해를 공유하면서 그 경제 공유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 문제도 비핵화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 예, 경제적인 이해를 먼저 공유하도록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 예. 제안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핵은 완성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국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30여 년 동안 힘이라는 압박과 경제라는 당근의 논리로 북한을 다루었지만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겠다고 서로 지지지 않겠다고 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공동의 목표라면 자존심 경쟁을 하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꼭 마음에 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규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삶,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격려받고 못 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삶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붙잡고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4월과 5월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크리스 라이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송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저의 찬양 아무도 없을 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코람데오 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열려 있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오늘도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9700번님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4167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요. 부디 강건함을 주셔서 담대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엄마로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또 자녀의 문제는 늘 우리의 무릎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찬양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늘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고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고요. 또 4167번님의 기도 제목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에이부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가는 길 김도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진아의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고요. 다양한 찬양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면서 찬양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마이클 W. 스미스의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린 이 가사처럼 우리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은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문자들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모든 일을 단정하지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한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오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명제가 무조건 진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복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반드시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용맹한 용사도 전쟁에서 패한다.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세상 일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재물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에는 플라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거리를 거닐며 도시의 풍경을 관찰하는 산책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동네 산책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골목골목의 풍경을 눈에 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매일 다니던 길도 천천히 걸으면 처음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담벼락에 핀 작은 꽃, 골목 끝 빵집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하늘의 구름 모양.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곡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새벽 기도 띄워드립니다.

산책의 기술은 소소한 것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러한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내게 많은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박지현의 주님과 같이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 띄워드립니다.

내일 출퇴근길 혹은 점심시간에 잠시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어폰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그 잠시 동안에 하나님의 작품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끝곡으로 한이의 동행, 옹기장이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 더 메시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잃고서 헤매고 있다. 저들이 광야에 꼼짝없이 갇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고집스럽게 하여 그가 너희를 뒤쫓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말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놓아주다니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최정예 전차 600대와 그 밖의 이집트 전차들과 전차를 모으는 기병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자 그들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바짝 따라붙었다. 바로의 말이 끄는 전차들과 전차를 모으는 기병들과 바로의 모든 군사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에 집결했다. 바로가 접근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이집트 사람들이었다. 금방이라도 그들을 덮칠 상태였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이집트에 넓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잠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로 내 손을 뻗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집요하게 추격하도록 하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와 기병들을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게 하겠다. 이스라엘 진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자리를 옮겼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구름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아섰다.

구름이 한쪽 진은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다른 쪽 진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었다. 두 진이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는 저 작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오늘 하루 붙들고 있던 염려

무게를 이 밤에는 잠시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그 손길을 다시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참새는 그 시절에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동전 한 입, 그야말로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스스로를 참새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 그런데 그 하루를,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오영은의 언제였나,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버클리 거트 워드의 Bless God, Phil Wickham의 Hymn of Heaven, 체리티 게일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778번님, 오영은님 목소리는 밤 시간대에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어 더 반갑고 듣기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예, 아까 전해드렸죠. 오영은의 노래도 들려드렸는데 예,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영은 형제. 요즘 뭐 신학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빨리 또 새로운 음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6348번님,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아 낙담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형편이 어려워 극동방송 헌금을 줄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친정 쪽 문제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만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되겠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극동방송에 방송 선교사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감동 있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돌보고 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요즘인 것 같은데 우리 6348번님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마음속에 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을 또 살아갈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팀 루월십의 죽게 붙들립니다. 위 러브의 나의 피난처 예수,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로 별그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 지난주와 이번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원웨이 싱어즈의 비둘기같이 온유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입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유와 절제,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이 성령의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한다고 합니다. 온유, 참 온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온유하지 못해서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온유를 쫓아 행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여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이로써 서로 용납함으로 피차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세 가지를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뭐 남이 온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온유함으로 그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좀 부드러워지면서 차분해지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온유하신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핵의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

입들이 엉겨 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고 생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와 불평 대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신 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실 기회를 축복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현의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정미의 희망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메버릭 시티의 Hymn of the Age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망망대해 같고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어쩌면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너무나 막막하겠죠.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이라는 게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끝이 나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는 지옥이 아니고 또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요 천국, 영원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살아가는 그 나라로 함께 걸어가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살아가는 삶, 영원한 주님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버겁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생명, 즐거움이 있는 그곳, 그러면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도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무섭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AM 두 채널 있는 거 아시죠?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채널 FM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갖고 계시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방송 같이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분들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되고 참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시다면 저희 방송을 또 접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알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정보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또 응원과 한 줄의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개들이 냄새 맡고 따르는 애들인데, 저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 풀만 가져오고 무게 들고 있는데 걔가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다섯 명이 뭉쳤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힘 못 들리고 우리 힘 못 들리니까 너네 힘을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힘 못 수행해. 끝! 가! 해서 유상팀은 보내고 안에 팀이 가는데, 13, 14, 15, 16, 18, 닷새를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에 하나 있어요. 함수에서 한미로 사람 옮기게 되면 이게 잠수함이라면 1도 경사죠, 이렇게. 그걸 풀려면 엄청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게 또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일체 먹질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가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신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간다.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 물어봤죠. 아저씨,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물 떠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이 떨어졌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도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성이 받을 수도 없고, 내려왔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면 물 주고, 막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기에서 상상도 못 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희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 신고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저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확정 기관 열고 있죠. 근데 얼마쯤 지났나? 경찰관 두 명한테, 경찰관 두 명이 저를 이게 묶는데, 그 묶여가지고 그저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쇠 뭉치에다 저 팔다리 이게 묶어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왜 찢습니까? 죽지 못하게 도격이 있잖아요. 홀딱 팬티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허술한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덩치 이름 물어가 저 쪽수리 잡아놓고 끌고 나와요. 의자에 앉으재 앉으니까 그대면 어지 살았대. 배고프겠대.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뭘 먹고 싶지? 뭘 달래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릴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에 줘. 사실 못 내릴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였어요. 1m 넘는 광어의 작사를 찍어 먹었거든요. 설마 광어 내리라니. 죽을 바 지금 내가 골탕 먹여 죽는다 하고 광어에 줘 왔더니 오케이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어에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골탕 먹이는 날에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이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대에 임진강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보더니 아 얘는 그래서 주라고. 그 그래서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가서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한쭉 마시고 너 이모 뭐야? 나 성주호냐? 성주 뭐했어? 몇명 가서?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잠잠에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습자. 예.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가지고 동병을 끊어서 죽으라고 끊었어요. 그러다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데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킨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의 가짜 만들어 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부림까지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 해서 나는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서 새생명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 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대면 어딥니까? 저기 저 양천에 있는 대한교회 거기 저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송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있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저는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85년대에 퇴조해서 그 청진적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그 혈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이저저저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마다에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0: 자살범작으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간 파열돼가지고 예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아서 많이 죽으면 살아났죠. 96년도 그 작전에 살아났죠. 그다음엔 북한에서 저를 죽이게도 네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세 명은 국정원에서 잡히고 한 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에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어 뭐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예, 네. 이렇게 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그 저 여기 남한 세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이렇게 한번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이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오고 또 헌신해왔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게 마음 모아서 함께해 주십시오.

시작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의 유무기 이달 중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 감산과 인공지능 산업 수요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반덤핑 관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일보는 구글의 핵심 인공지능 연구진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며 글로벌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 도상국에서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와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 소년을 찾기 위한 수소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정전 사태를 겪는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며 기후위기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그늘길과 에어컨 정거장을 안내하는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폭염 대응 신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농장에서는 폭염 속 농작물을 지키라는 지시와 온열 질환을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 위안화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며 주민들의 생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 수감돼 있던 시절 남긴 유목 한 점이 최근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유목은 만국 공법 불여 대포, 즉 국제법도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글귀로 힘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안 의사는 사형을 앞두고 여러 점의 유목을 남겼으며 이들 유목은 그의 독립의지와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유목의 의미와 환수 과정을 공개한 뒤 이달 안에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환수가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뜻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철강 생산을 감축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 여건도 다소 나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도 늘어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이 한국산 용융 아연 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대일 수출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철강업계는 세계 무역기구 협정과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관세율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을 이끌어온 제프 딘 수석 과학자가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제프 딘은 구글 브레인을 공동 설립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의 개발을 이끌며 구글의 전설로 불려온 핵심 인물입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알파벳의 수석 과학자로 자리를 옮겨 범용 인공지능 연구와 장기 전략에 집중하게 됩니다. 최근 구글에서는 핵심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3 프로의 출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까지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인재 유출은 구글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진국은 사무직과 지식노동 비중이 높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반면 개발도상국은 대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와 사법,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첨단 인공지능 대신 저비용의 소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의료와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력과 인터넷망 같은 기본 인프라 구축과 기술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장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저의 아들이 전쟁 중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한국인 소년 킴을 찾고 있습니다. 모지어 기자는 1951년부터 52년까지 한국 전쟁을 취재하며 강원도 창도리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가량이던 소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쟁 현장을 다니며 사진 촬영을 했고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소년의 집을 찾아 어머니와 조부 누이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철수하면서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는데요. 모지어 기자는 생전에도 이 소년을 늘 그리워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수소문을 이어왔다며 한국 국민의 도움으로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섭씨 45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전과 단수가 잇따르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기와 물 공급 중단은 물론 높은 물가와 청년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를 봉쇄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의 상징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가뭄 같은 재난이 경제난과 사회 불안을 키우고 결국 정치적 갈등과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후재난이 반복될 경우 정부가 비상조치나 권한 강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그늘로는 건물 그림자와 태양의 위치를 분석해 그늘이 많은 도보길을 안내하고 버스를 이용할 때 햇빛을 덜 받는 좌석까지 추천해줍니다. 또 에어컨 정거장과 전국 무더위 쉼터 지도 서비스는 냉방시설이 갖춰진 버스 정류장과 쉼터 위치를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른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기록적인 폭염 속 이색적인 폭염 대응 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용품 업체가 개발한 이 제품은 내부 온도를 약 15도로 유지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섭씨 5도의 차가운 바람이 머리와 어깨 쪽으로 분사돼 약 10분 만에 체온이 낮춰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쉽고 전기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어 야외 행사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350만 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올해 출시 이후 약 200대가 판매됐습니다. 업체는 열 탈진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했다.

하며 폭염이 잦아질수록 쇼핑몰과 공항, 공사 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 관리 상황을 매일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해 현장 간부들은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다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는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폭염보다는 무리한 작업 지시와 엄격한 보고 체계가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모순된 지시 속에서 현장의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약 2주 만에 10% 이상 오르며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위안화와 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밀과 보리 수확 처리되면 대개 곡물이 시장에 공급돼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여기에 북중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해 환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늘면서 위안화 수요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중국산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소득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과 생필품 구매 부담이 더욱 커지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도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1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과 북한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요,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5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의 하늘은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5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의 하늘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평안북도에서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78 성도님과 또 5508 성도님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제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시간까지 깨어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신데 아마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거나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목소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기 때문인데요.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주의의 기초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는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으시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세계 창조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서 명백히 보이고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시작점에는 이 땅을 지으신 분, 태초를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 선물을 받아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선물 중에 선물이다. 무엇이 제일 귀한 선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만 내가 영접하면은 선물로 받으면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귀한 선물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

0: 밖에 없는데 그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 독생자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 보화보다도 권세보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은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환난과 근심도 면할 수 있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왜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은 하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잘 받아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어서는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리고 주 믿는 형제들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두 곡 계속해서 이어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간증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지금은 조경기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조경이라면 뭐 식물을 올바르게 가꾸는 방법.
0: 네.
1: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착 3년차 되셨잖아요.
0: 네.
1: 물론 3년 동안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데도 바쁜 시간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3년간에 무언가를 더 배우려고 하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0: 네.
1: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좀 하셨어요, 오셔서?
0: 아,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선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처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
1: 네.
0: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면은 뭐 정말 시원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좀 많은 돈을 벌려면은 내가 좀 육신을 고생해서라도 좀 거친 일을 해야만이 되더라고요.
1: 몸이 힘들고.
0: 네. 네. 그래서 둘 쪽을 고민하다가 아, 애들을 키우면서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살고 하려면 또 내가 아직은 30대인데
1: 네.
0: 젊었을 때 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지금 내 대에는 고생을 하는 대라면 나중에 우리 자식 대에 가서는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1: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0: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좀 벌더라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청년들도 여기 한국에서 오래도록 네. 살았고 여기서 나서 자라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지만은 뭐 영어나 뭐 컴퓨터는 그냥 필수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보니까.
1: 네.
0: 근데 나로서는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이 너무 질이 낮기 때문에 이게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우리 때에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요즘 최근에 와서는 북한도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지금 현재 북한 학생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뭐 영어나 컴퓨터 교육을 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걸로 제가 포착을 하긴 했어요.
1: 네.
0: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수준에 뭐 따라오려면 엄청 하늘과 땅 차이고요. 아무쪼록 제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라서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제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주 업무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제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그만큼 습득을 해야 될 텐데
1: 그렇죠.
0: 배우는 기간도 오래 소요될 것이고
1: 맞아요.
0: 그 와중에 애들이 커서 또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가 될 것이고 점점 소비가 우수해질 것 같은데
1: 네.
0: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선택한 부분은 내가 몸 쓰는 일로 가자. 그러니까 기술력을 배워서 단순 업무보다는 기술직으로서 네. 자질을 발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서 처음에 했었던 일들은 뭐 타일 붙이는 타일 시공 현장에도 가봤어요. 근데 타일 붙이는 일도 돈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도 몸으로 전부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금방 지치겠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0: 그 일도 좀 해봤고 또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뭐 소속에 들어서 뭐 잔 심부름도 좀 하면서 그런 일도 한 두세 달 해봤어요.
1: 네.
0: 해보고 뭐 이쪽 저쪽을 경험했다 하면은 아무튼 건설 분야에 해당되는 일만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예, 무슨 배관 뭐 넣는 그런 네. 일도 해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해봤던 일은 중장비를 배워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려고 지게차 운전공으로도 네. 몇 개월 일을 해봤어요. 해보다가 지금에 와서 마음을 고착한 게 하다 보니까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이구나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를 한 2년 지나니까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오래도록 네. 할 수 있고 어쩌면 이 일을 내가 나중에 창업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선 게 지금 조경기사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의 학력이 북한에서 학력을 인정받아서 고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졸자는 기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알아본 결과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기사 과정은 과정평가형이라는 기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평가형으로 5, 6개월 정도를 교육기관에 가서 전문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면은
1: 네.
0: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굳이 가지 않아도 검정령 시험을 봐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졸자가 아닌 고졸자는 이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기능사를 취득해서 관련 분야에서 3년 경력이 쌓여야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겨요.
1: 네.
0: 근데 이 과정평가형이라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고졸자도 그냥 이 5, 6개월 과정을 들으면은 그냥 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조경교육원에 가서
1: 네.
0: 조경기사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9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나면은 뭐 제가 그 안에도 항상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상 네. 제가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급여 수준이나 뭐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중요하죠. 탐색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9월에 가서 시험에서 합격해서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처는 많더라고요.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있고요. 이 일을 시작하면은 일단은 이 일을 시작하면은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1: 네.
0: 정말 보람차게 정말 그립지 않게 키워낼 수 있겠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요. 물론 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저희 주변에는 제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지인분들 항상 저의 주위에서 제게 조언도 주시고 제 생활에 항상 도움을 주시고 그런 게 싶은 분들이 항상 제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먹고 사는 게 뭐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1: 네.
0: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뭔가 내가 이뤄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1: 네.
0: 있다고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진로입니다. 네.
1: 정말 주변에서 한없이 또 주시는 사랑과 나눔 가운데 근데 참 저는 그 3년 동안에 정착하시는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막 태어나고 또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는 와중에 그 무수한 경험을 하시고 그 소명을 찾으셨다는 게 정말 빨리 찾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해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진로를 십몇 년이 지나도 못 찾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0: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 어떤 말이요?
0: 집안에 앉아서 집안에 누워서 잠을 자는 개에게는 운동도 안 차려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뭔가를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1: 네.
0: 경험도 중요하고요. 이게 내게 맞누나 어떤 일이 내게 맞겠구나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0: 고향이 많이 그립고요. 고향에 꼭 가보고 싶죠.

친구들도 막 그립고 일가 친척들도 그립고 예. 고향 땅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고 나의 인생 계획이라면요. 제가 좀 벌어서 나중에 네. 나중에는 꼭 우리 북한

0: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뤄가시고 허락해 주실지, 다음에 뵐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뵐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희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정이었다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은혜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화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수요일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5: 네.
4: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5: 네, 네.
4: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응애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5: 네.
4: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5: 네. 네.
4: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5: 아,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그냥
4: 네.
5: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4: 네.
5: 그래서 아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4: 네.
5: 아빠도 이젠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4: 네.
5: 제가 나가서 뭐 그거를 흘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4: 네.
5: 잘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4: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5: 네, 저는 이렇게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맞이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4: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5: 네.
4: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5: 맞아요.
4: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5: 처음에는 좀 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몰래 버는 나만의 뭐랄까 그거
4: 영상들이나
5: 그게, 네 영상들이나 네.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면 말라고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4: 네.
5: 그래서 더 봤던 것 같아요.
4: 네,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 했던

0: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1: 네.
0: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1: 아, 기억에 남았던 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제일 처음에.
0: 원수님.
1: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경외하는 아버지, 뭐,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0: 그러네, 그렇게 들릴 수도
1: 그래서,
0: 있네요.
1: 예수님이, 그래서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하고 처음엔
0: 네.
1: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그래서, 했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0: 그쵸,
1: 그
0: 그쵸.
1: 말투가 다르다나니까,
0: 네.
1: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게.
0: 네.
1: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몇번 받아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나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0: 네.
1: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0: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제가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0: 네.
1: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갑자기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마리아 빌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0: 네.
1: 이모랑 뭘 일을 할때 이렇게 이게 뭐지? 우선은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 있었고
0: 네.
1: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0: 이모 통이었어요.
1: 이모네 집이니까 그래서 너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교회 분이셨구나. 근데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0: 네.
1: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0: 결혼식 차 갔었는데.
1: 그냥 놀러 갔을 때도.
0: 세상에.
1: 그래서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0: 네,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1: 네. 그냥 그게 안 보였었는데
0: 네.
1: 그날은 어떻게 잘못 치웠나 봐요. 바쁘다 나니까. 꽤 구석에가 막 있더라고요.
0: 네.
1: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그러다
0: 그쵸.
1: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0: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1: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안전 제가 몇 살이었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마
0: 네.
1: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0: 저였으면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요.
1: 어릴 때라 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0: 네.
1: 근데 이게 이거 극동 방송을 듣고 나서 아, 이

0: 게 그게 그거 바로 그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1: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0: 네.
1: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0: 네 많은 것 같아요. 아. 되게 근데 저희 그 할머니도 네.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1: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0: 아, 뭐 무슨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아멘 저희가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네. 하듯이 저희 그 북한에서만의 그 뭔가 아 그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 아멘 이런
0: 단어를.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면 그게 하면 뭔가 그냥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네.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 아,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뭐였지?
1: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0: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알았어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1: 네.
0: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 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0: 네.
1: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0: 네.
1: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0: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까지 이르는 복음의 여정에서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건강한 인생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부터 16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마태복음 6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모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아주 큰 기도 응답 두 가지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주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온 염려나 근심, 걱정, 또 고난과 슬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고난, 눈물, 슬픔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흡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영혼의 호흡을 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며 기도의 자리를 권면하셨던 신앙의 선친들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한 시간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가르침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복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의 날씨입니다. 남한은 대체로 맑은 곳이 많겠는데요. 일부 남부지역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맑은 날씨 가운데 함경도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남과 북의 아침의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5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고 남쪽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고 서해북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두 해상 모두 1m에서 2m까지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물결 아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흑암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인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0: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이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높이 뛰어 올려주지요. 마귀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알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지요. 예수님께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어 유혹한 것처럼 마귀는 비전과 이상의 형태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은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분명히 더 매력적이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인류는 속았고 고통의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도 속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의 말은 매혹적으로 들리지만 그 결과는 파멸일 뿐입니다. 우리는 위대해지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는 것보다 그 한계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통치자 되셔서 나를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왕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안전하게 하는지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나의 왕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작게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루는 나의 작은 일들이 부질없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열매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에서의 실력도 지루한 훈련을 통해 쌓이듯 나의 영성도 반복되는 일상이 모여 큰 힘을 만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력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큰 일을 기다리느라 오늘 해야 할 작은 일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들을 모아 오늘 저녁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작고 사소한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작은 일을 주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기대합니다. 작은 승리 안에 나의 큰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 대부분은 큰 상을 받지 못한 채 인생을 삽니다. 노벨상, 퓰리처상, 오스카상.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생의 작은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등을 두드리는 격려의 손길, 낚시로 잡은 커다란 물고기, 보름달, 바스락거리는 모닥불, 황홀한 일출과 일몰, 따뜻한 국, 시원한 음료, 인생의 큰 상을 잡으려 조급해하지 말고 아주 작은 기쁨을 누리세요. 즐기세요. 그것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니

우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옳아 보이고 바르게 보여서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을 좁은 길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손해를 보지만 영의 길은 손해와 희생을 통해서 참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선택해서 세상에서 감추어진 영성의 발전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길 소원해 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아들의 비유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특별히 공생애 시작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을 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와중 속에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서 25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스토리 속에 예수님 여러 번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그 두 아들의 비유 얘기를 합니다. 더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는 왜 주셨을까요?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안 갔고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싫어요, 아버지. 그런데 누이치고 가서 포도원에 일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더 닮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주제를 얘기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비유 자체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왜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보기 위해서 약간의 그 문맥이라고 하죠, 컨텍스트를 좀 봐야 돼요. 이 마태복음 21장, 지난주에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조금 그 사건의 이야기 속에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동전 교환을 하는, 화폐 교환을 하고 있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성도들, consumer Christians.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도 있고 우리 시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파리만 무성한, 그래서 종교적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religious activity는 많지만 그 안에 정작 spiritual authenticity는 없는,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저주하신 예수님의 배경 속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들,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도 그렇게 오염된 이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던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 일을 다 하고요. 성전 동전하는 거 엎으신 다음에, 그런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religious leader들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가르치는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왜 가르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걸 허락했느냐? 그리고 네가 상을 엎었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은 정치적 권위는 로마에서

종교적 권위는 제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누구의 권위, 어떤 권위가 더 우월할지를 항상 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로마의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충돌하는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게 되죠.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줄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사람의 것이냐 이런 말을 물어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 안에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회개 안 했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 아니다 하늘에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론의 공격을 맞을 수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이얼로그 직후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동기는 이 비유가 이 패러볼을 주신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예수님이란 존재의 권위를 authority를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 속에 오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메인 theme은 순종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순종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들의 행위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첫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둘째 아들이 더 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저는요 제 마음의 찝찝함을 말씀으로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형이나 아우나 다 별로 쓸모없다라는 속담으로 바꾸고 싶은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둘 다 다 그들의 순종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authority를 그분의 역할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 있을 때 주님의 주권의 회복의 핵심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의 공손한 불순종이 잘한 것일까요? 둘째 아들의 불공손한 순종이 잘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잘 보면 그동안에 실수했던 이 표면적으로 이거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요 그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읽어드린 본문에 뉘쳤다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영어로는 repented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메타노이아라는 어원에서 어근에서 나온 말씀을 30절과 32절에 그 후에 누이치고 갔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누이치고 갔다. 32절에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메타노이아가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을 우리가 허용하기 위해서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순종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순종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성경과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맏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오늘 무슨 일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갑니다. 우리나 유대 문화나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maybe 다른 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아버지가 불러서 두 아들이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각자의 아들들을 가서 이릅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중심에 우리가 간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이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동생보다 낫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의 first mover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각각 찾아가십니다. 가서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창녀와 세리들 두 아들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종교적인 생활에 이파리가 많은 한 사람들과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이방인 같고 타락한 이 세상에 때묻은 죄인들 이 두 사이 속에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는지를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작은 아들, 큰 아들의 어떤 더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아니고요. 그 두 아들들 모두 다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생성되기 위해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이제 이 우리가 그 복음서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을 선포했었던 시대에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3장 8절에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생각하고 계신 회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회개는 단순히 가지치기 하는 정도의 인생의 교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변화들이 아닙니다.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고 그 도끼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도끼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진노하심의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선포한 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요한과 같은 침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선명한 선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과 은혜의 모습은 보여주지만 심판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죄에 대한 철저한, 완전한, 온전한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눈 가려진 그냥 조금 잘못한 거지 본질적으로 깊은 회개가 필요한 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진노하는 요한이 선포했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과 진노하심에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 명확한 말을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17절까지만 외우거든요. 18절을 보아야 됩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하나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18절의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진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3절까지 그 긴 구절들을 반복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회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동전의 양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와 그 죄를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영성, 은혜를 우리에게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용서하심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찾아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우리를 코너에 모시고 우리의 죄성을 우리 스스로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이 그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창세기 26장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26장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반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고 우물을 파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성을 이삭이 언제 회복하게 되느냐, 자기의 죄성을 아버지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밤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왔을 때예요. 아직 그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성을 적나라하고 온전하고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게 조명하신 그 순간을 만나셨냐고요. 하나님 그냥 따뜻한 분이야,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내 죄에 대해서 다 벗겨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숨을 곳이 없도록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면 상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전하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걸 아셔서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회개했니? 여러분들 두 아들에게는 다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공손한 불순종이나 불공손한 순종이나 둘 다 다 내놓을 것이 없는, 둘 다 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자신의 잘못을 누이쳐야 하는 그 회개가 필요한 두 아들 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다 회개가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과연 큰아들의 모습으로 회개를,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요, 후회하고 다릅니다. 회개는 죄책감과 죄책감이라는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히면 잡힌 것을 후회하지, 잡혔기 때문에 후회하지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하게 보는 것을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깊숙한 이유는 내가 성경적인 메타노이아, 세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죄책감에 따르는 후회증도 그것을 넘어가는, 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후회가 있어요. 두 종류의 후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한테 신랄하게 그들의 죄성을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기쁘대요, 바울이. 왜?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근심이 많아졌거든요. 지적을 하니까, 죄를 조명하니까. 그러나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함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근심, 후회가 아니고 후회보다 더 가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 자학적인 후회와 자기 혼자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후회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결국 사망까지밖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후회 안

0: 자신이 자기 인생을 끝까지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꺼야 꺼야 할 거야. 혼자서 할 거야.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권위를,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겠다는 내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 후에요. 인생의 주권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에게 주권을 이양하지 못하는 후에는요,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unbroken, 의지가 꺾이지 않은 길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제 인생대로 제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제 인생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제가 순응하겠습니다. 내가 실소이다 하고 저항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메타노이아, 180도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부터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삶으로 바뀌는 회개,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닐까요?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로 읊었던 시 32편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성경 있으시면 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2편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편 32편 제가 3, 4월부터 원래는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1, 2절은 그냥 읽어드리고 3절에 스크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물로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3절을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게 되었나이다. 셀라. 이거는 guilt입니다. 물론 후회가 없는 회개는 없어요. 세상적인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하늘적인 후회가 있어요. 근데 다 guilt는 회개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다 이 guilty한 삶 속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guilt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돈도 열심히 벌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내 안에 끌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신음을 하고요. 내 뼈가 쇠하고요.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아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마른 상태의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누르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 부분은요. 길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후회를 많이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마치려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음이니라. 회개의 완성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자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저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제 인생을 제 주관대로 제 뜻대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주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 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말은 참 신기한 게요. 내 입안에 있을 때까지는 분명히 내가 그 말의 주인이지만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뱉은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아마 너무나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말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꽤 있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최대한 말이 나오기 전에 제어를 해야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지녀야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말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1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분별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분별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분별입니다. 분별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베푸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하루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한 부러움을 거두게 하소서. 내 마음의 끝이 항상 세상의 부유한 것들을 향해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갈망하게 하소서. 그것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세상의 부함과 즐거움을 좇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더러운 눈을 씻어주소서.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분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에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 두 글자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분별이고요. 샵 0981번으로 분별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분별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분별이라고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한복분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에

부러지면 온몸에 병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자기 집으로 모여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몸을 쉴 방을 준비해서 편히 쉬었다 가기도 그렇게 하면서 죄종을 잘 섬기는 주님의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늘 이곳에 지낼 때마다 수넴 여인은 너무나 극진히 자신을 섬겨주기 때문에 하루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죄종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데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사환 기아시가 말합니다. 남편이 많이 늙었는데 이 가정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미 남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없이 그냥 둘이 그저 적적하게 지내던 가정에 누뚱이가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이소스 모험제일교회 이규성 장로님이 결혼한 지 23년 만에 53살에 첫 아이를 얻었는데 온 교회에서 막 박수를 치고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경이가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아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걸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아파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어요. 누뚱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네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넴의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누뚱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슬픈 이별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반려견 1500만 시대라 가족같이 지내던 사랑하던 반려견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건강하게 지나다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 선고를 받게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 파산하기도 하고 착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정말 믿고 모든 걸 맡긴 사람이 배신해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방의 나라가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 말 하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문제 원인이 된 요나는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들어간 요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낙심하여 그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얇게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에게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니느웨 그 앞에 바닷가에 터놓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경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절망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병에 걸려서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그 치료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원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팔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기아시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죄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긴 게 내가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렘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달려가서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인사 나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그래서 기아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게하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정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정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아씨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이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지금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채찍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수넴 여인의 절대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를 위해 만약에 달려갈 때 엘리사 선자가 보니까 급히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데 뭐가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9월 25일 날 태어나셨는데요. 그가 법학을 전문해서 시카고 저명한 변호사로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노스웨스트 신학교의 이사와 운영위원으로도 섬겼습니다. 세계적인 보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로서 재정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고 그를 열심히 섬기는 독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연거푸다고 왔습니다. 1870년 그의 42살 나이에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4살인데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 하나 딸 넷인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급성 전염병에 의해서 한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온 시카고가 잿더미가 됐는데 그거는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과 대저택이 다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그가 섬기던 교회도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동무소자하고 뛰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안나 스페퍼드는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갖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가 좀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부흥사의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여보 우리 온 가족이 휴식도 하고 또 부흥에도 참석할 겸 우리 영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과 본인이 같이 영국을 가도록 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때는 다 배로 여행을 하던 때니까 본인이 같이 가기로 한 날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먼저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보내기로 하고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에서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 호화여객선인 빌리드 아브로호의 승선에서 뉴욕항을 떠납니다.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했는데 출항한 지 7일째 되던 날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철갑섬 로건호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12분 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 사고로 배 타고 있던 사람 3분의 2가 다 죽었는데 226명이 죽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스포트의 아내 안나만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첫째 딸 애니, 둘째 딸 맥이, 셋째 딸 베시, 넷째 딸 다네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국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한 안나는 남편에게 짧은 전투 한 통을 보냅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이 전보를 받아든 스페퍼드 씨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려오기에 콧바를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항해 도중에 선장이 찾아서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배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내 따님들이 잠든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슬픔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선실에 들어가서 밤새 하늘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열왕기하 4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 외동아들을 잃었는데도 평안하다고 고백한 수넴 여인이 그 믿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가판에 올라가서 끝없이 펼친 바닷가와 거센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찬송을 짓습니다. 이게 탄생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삶이 잔잔한 강처럼 평안할 때도 있고 거대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고난을 폭풍을 만나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보니 파도치며 달려오는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저렇게 파도치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와도 주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이 절을 짓습니다. 점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0: 주에서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3절을 짓습니다.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었는데 뭉게구름 사이로 내 딸이 아파하고 손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펜을 들어 4절 가사를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스피버드 씨는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1881년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유대인 소년 엘리야호를 양자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를 섬기는 일에 그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메리칸 콜로니 공동체를 세워서 고아원, 병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1888년 9월 25일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번에 9191번, 02-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과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분별입니다. 분별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기도문 다 받으시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메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분별 두 글자 남겨주셔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한다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는 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꽤 있잖아요. 이 말에는 또 생명력이 있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참 많이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분별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석 단어는 분별이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평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보경 사모입니다. 저는 창원극동방송에서도 목소리로 섬기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기도 사연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 화요일에 진행을 하며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찬양의 숲에서 1시간 동안 찬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 27장 낭독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내일을 자랑하는 대신 오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겠지요.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함께 나눴습니다. 부산 평강교회 신보경 사모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분별이었어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분별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 관심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하나님, 내 말을 묵살하지 마소서. 주님의 원수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흥청거립니다. 주님의 백성을 죽이려 모의하고 주님의 소중한 이들을 그 손에서 빼앗으려 음모를 꾸밉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이 민족을 땅에서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자. 급기야 저들은 머리를 맞대고 주님을 제거할 흉계까지 꾸밉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 사람들, 거기다 아시리아까지 합세하여 롯 일당에게 힘을 보탭니다. 주께서 미디안에게 하신 것처럼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을 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정원의 거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렙과 세벡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대장들을 베푸시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제후들을 멸하소서. 저들은 허풍을 칩니다. 다 가로채겠다. 하나님의 정원을 빼앗을 테다. 나의 하나님, 저들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저들을 날려버리소서. 저들은 황무지에서 구르는 풀뭉치, 불타버린 땅에 남은 수토막일 뿐입니다. 저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시고 가쁜 숨을 내쉬며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게 하소서. 저들을 진퇴

유혹에 빠뜨리셔서 꼼짝없이 갇혀있게 하소서. 그제야 저들이 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세상에 한 분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불러드릴 날을 꿈꿔왔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새들도 숨을 곳과 피난처를 얻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지적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곳에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그들은 외딴 골짜기를 걸어도 시내를 만나고 시원한 샘물과 빗물 가득한 물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이 길은 산을 휘돌아 오르고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시온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훤히 보이는 그곳. 만군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소서. 은혜로의 기름 부으셔서 빛이 납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으로 가득하신 주권자, 은사와 영광을 후히 베푸시는 분, 자기 길동무에게 인색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길 내내 순탄합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83편, 84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에 사로잡혀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내심과 부르심을 생각하면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과 보내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곧 그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아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이것을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 바울에게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으신 것이죠. 태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 1서 1장 5절. 성경은 구원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고 영적 실체를 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 사람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내심을 받은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어둠 속으로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오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 16절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오셨을 때에 어두움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어두움인 이 세상에 오셨을 때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수준까지 가야만 비로소 부르심과 보내심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0: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대로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격적인으로 만난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곳이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둠의 증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의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고 또 함께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단순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맺어가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섬기고 다가가고 함께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눔으로 서로가 은혜 받고 서로가 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 앞으로 그를 초청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초청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하면 어떡하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마디도 건네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서는 종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 잔치의 자리에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종들이 준비하는 것이지만 이 주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자리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준비된 잔치의 소식을 알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의 초청 안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초청의 자리에 이 세 가지가 있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초청하고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잔치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잔치자리를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잔치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아멘. 여기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잔치를 베푼 주인입니다. 주인이 장소를 준비했고 주인이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손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준비된 자리에 와서 기쁨으로 그냥 참석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죠. 이 비유에서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가 죄사함의 길을 만든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의 자리에 얻을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

것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다. 초청하는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거저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인이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잔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선물을 나누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에 종은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미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신 그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우리는 오늘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멘.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사막에서 물 한 그릇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와서 먹으라고, 무료라고 이야기합니다. It's free.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잔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여 지쳐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수고의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그저 쉼을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잔치의 자리에 와서 먹으라고, 쉬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자격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마르면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카네이션 해주셔서 인비테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로 와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조건이란 건 없다, 돈도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군인이었을 때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주머니에 휴가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류소죠. 거기에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서

군인 양반, 제가 지금 차비가 없는데 조금 차비를 좀 이렇게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순진한 저는 차비를 빌려드렸어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넉넉할 줄 알았던 이 휴가비가요, 제 표를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300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300원이 부족한데 이 개차구에 가가지고 제가 군인인데 제가 어찌어찌해서 상황을 다 설명하고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300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표를 좀 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압니까? 안 된다. 줄 수 없다라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나는 내가 받은 그 휴가비에서 제가 제 표를 살 수 없을지도 모르고 순진하게 줬는데 300원이 부족하다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걸어서 15분을 걸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300원을 좀 꿔달라고. 그래서 집으로 왔는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아니 300원이 아니라 100원이 모자라도 그들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 모든 것을 다 It's free, 무료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격도 필요 없다 말씀합니다. 그냥 수고한 자들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필요한 자들이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종종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회복과 소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초청한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보십시오. 와 보라. 우리는 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오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또 잘생긴 목사님이 있고 멋지신 우리 장로님들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괴로움도, 당신의 문제도, 당신의 어려움도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함입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초청을 세상의 핑계로 미루지 말라고 두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의 초청을 세상의 핑계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8절부터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 사양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하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소를 사서 그 소를 이제 부리는 소로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말합니다. 나는 장가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이 남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남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가 가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 모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삶에 필요한 일들이고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뭘 놓쳤다는 거예요. 주인의 초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절이었기 때문에. 이 초청은 시간이 있고 때와 또한 정한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이들이 거절한 이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초청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너무 바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했어요. 공부가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만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새벽 예배 나갈 겁니다. 은퇴한 뒤에 봉사하겠습니다. 조금

교회가 있으면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미룰 뿐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본문에는 잔치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들에게 말한 것은 이 단서가, 이 조건이 여러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잔치할 시각에, 잔치할 시각에 당신이 장가갔고 당신이 자신의 중요한 일들 때문에 거절을 했다 이거예요. 잔치할 시각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그 때가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믿겠다, 언젠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도 순종도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실 때에 오늘 지금 응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와 일이 바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죠. 밭을 사야 하고 또한 소를 사는 것, 예, 재산과 또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라는 많은 청소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은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기 때문에요,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계약이 있거든요. 지금 가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제가 좀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예, 물론 그것 하고 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여러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라면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인하여서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많은 일을 주시니까 예배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도 쉬지 못합니다. 좋은 가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가족 행사가 예배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밭과 소와 가정은 감사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다른 많은 할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밭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의 핑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거절하죠. 나는 교회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종교에는 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서 난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거절당할 때에 우리는 쉽게 내 마음이 다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다시는 이 말을 할 수 없겠다. 괜히 내가 교회 가자고 했나 보다. 저 사람하고 괜히 관계만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핑계 뒤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경험이 그로하여금 거절하는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사랑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어떤 사람이든 좋으니 다 데리고 오라. 종이 명령대로 행한 뒤 말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시켜서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오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빈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이 빈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그래 이 빈자리를 나가서 강권하여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신. 아 그래 이쯤이면 됐다, 너무 잘했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강권하여 어떤 사람이든 데리고 와서 이 빈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이 빈자리를 보고 주인의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 이 빈자리가 다음 주에는 내가 꼭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리를 바라보며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빈자리가 있는 걸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플 것을 알고 이 빈자리를 보고 내가 다시 한 주 동안 나아가서 이 빈자리를 강권적으로라도 내가 채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 종의 그 심정으로 나아가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그 자리에 와서 채운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주인은 다시 말하고 또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반복되는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반복되는 명령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가라,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명령이에요. 명령. 상명하복.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청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가 외면한 사람에게도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은 사랑으로 간절히 권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잔치집이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남루하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수준에 안 맞으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의 이 빈자리에 관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잔치집이 채워져야 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도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초청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빈자리를 보실 때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서 단순히 아 출석이 줄었구나 걱정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왜 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냐고 뭐라고 하는 게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없음에 안타까움을 갖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꼭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예수 믿

0: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의 불쌍함,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쫓는 것들을 따라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첫째는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밖으로 나아가 사람을 데려오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거절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세 번째,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종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분이 오래 해온 취미가 하나 있는데 요즘 조금 지쳐가지고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만두려고 마음먹으니까 오히려 다시 재밌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계속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는 지겨웠는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뭐든 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붙으면 재미가 사라지고요. 아무리 좋아하던 것도 해야만 하는 일이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반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의무로만 접근을 하면 신앙이 부담이 됩니다.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사랑해서 오는 것, 스스로 선택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 하루 해야 한다로 시작하지 마시고 해보고 싶다라고 바꿔보시죠. 억지로 하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하루. 그러면 같은 일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자, 성경에도 그러시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워서 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